돼지 사울을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때문에 아버지와 몇 번이나 격돌하기는 했지만은 요나단은 아버지를 배신한 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을 버렸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 사울 왕 곁에 있었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함께 나갔다가 아버지와 함께 그 전장터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누가 불의한 아버지를 사랑한 요나단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사울왕의 본심을 시험해보는 일에는 합의했습니다. 아버지의 본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매달 초하루가 되면은 사흘 동안 문무백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정보고를 받고 또 왕의 지시를 신하들이 왕의 지시를 받는 그런 게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거기 나가지 않은 이유를 거짓으로 꾸몄던 것입니다. 여차여차한 이유 때문에 왕의 자리에 안 나와도 된다. 이것을 요나단이 허락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요나단의 그런 변명을 들으면서 아 그랬느냐? 그러고 넘어가면 사울왕은 진정으로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 말을 듣고 요나단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은 다윗에게 내가 휴가를 하라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사울왕이 화를 내면 다윗의 생각처럼 과연 사울왕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예상, 이런 예단을 하면서 사울 왕을 시험하기로 두 사람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왕에 대해서 얼마나 무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험을 통해서라도 다윗에게 진실을 확신시켜 주려고 했던 요나단의 태도야말로 보통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나단의 진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대략 살핀 것처럼 요나단은 진실로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사랑, 다윗 사랑, 이것은 요나단의 거짓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 다윗의 확신이었잖아요. 물론 요나단은 다윗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가려야 합니다. 진실을 가린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요나단이 택한 것은 두 가지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아버지 편을 들지는 않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또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상호 갈등을 하고 있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약자의 입장, 약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과 다윗 혹은 요나단과 다윗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강자는 사울 왕이고 요나단이잖아요. 다윗이 약자입니다. 다윗이 병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약자가 주장한 그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세 제안은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제안이었음에 틀림이 없지요. 이때 이 다윗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그 요나단의 심정이 사무엘상 20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절대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편을 들지는 않겠다. 그 다음에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믿는다. 이런 입장을 취한 거지요. 드디어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은 서로 합의했던 대로 아버지 사울 왕을 시험합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진심,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아버지 사울의 진심을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진실을 시험해 달라라는 다윗의 요구를 완전하게 수용했을 것입니다. 왕의 잔칫날이 돌아왔습니다. 첫날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불편한 심기를 참고 드러내지 않았죠. 그런데 이튿날도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왜 이세의 아들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자 요나단이 말하기를 여차여차한 일로 다윗이 휴가를 요청하길래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마자 사울 왕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그 증오가 폭발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0장 30절이지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애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왕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아하, 이놈 요나단이 나를 버리고 다윗을 택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요나단의 미련함이 그 어미에게서부터 왔다고 엉뚱한 화풀이를 했습니다. 왜 여기서 느닷없이 요나단의 어미가 정죄를 받았는가? 정확한 해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요나단의 어머니가 참 착하고 신앙이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아버지 사울과 같은 사람 밑에서 이런 요나단이 나왔는가 하는 게 항상 신비였는데, 아하, 이게 어머니의 영향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너희 자식, 너 하는 꼬락서니가 말이야, 꼭 네 애미 같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1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그토록 기대했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버지께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본능적인 의지가 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께 거칠게 항의했지요.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슨 일을 했기에 그를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왕이 단창을 들어가지고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졌습니다. 이제 끝이지요. 요나단의 기대는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간에 아버지와 무슨 타협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구나. 이런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어떤 경우에도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에게 다윗 죽이기를 그치라고 요청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아버지를 포기했습니다. 아버지를 포기한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어떤 선함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사울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과 충성은 변치 않았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다윗 정권이 들어서도록 어떤 모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단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고 마침내 전장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요나단과 다윗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사울왕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시험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요나단은 다윗과 굳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그 형식은 두 사람이 함께 사인을 해야 언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요나단과 다윗이 한 마음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면은 순전히 요나단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전에서 맹세한 일이고 그리고 요나단 홀로 다윗을 향해서 부탁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형식은 언약이었습니다. 그 위대하고 준엄한 언약이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절 한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한 말이죠. 요나단은 이때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이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당시 사울왕과 그 신하들은 한결같이 다음의 왕은 요나단이다 이렇게 믿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요나단은 아니다. 다음 왕은 다윗이다. 다음 왕은 다윗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시대의 기운을, 시대의 징조를 파악했던 사람이죠. 두 당사자의 언약이기 때문에 마땅히 다윗의 호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언약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생략되어 있지요? 다윗의 겸양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때는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다만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때 침묵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영적인 어두움이 너무나 안타까웠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는데 아버지 사울은
권력력에 취해 있어서 권력력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열에 앞장서 있는 사람이 아버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뿐이었겠습니까? 사울 왕 곁에 필부터 살아가는 허다한 간신과 역적들이 수두룩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끝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칼에 다 엎드려질 때 나와 내 자손들을 기억해 달라고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얼핏 보면은 마치 자신만 살겠다라는 이기심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 그는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미래의 왕입니다. 지금 비굴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실권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나단의 믿음, 요나단의 진실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만 살자라는 비겁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는 끝까지 아버지를 지켰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죽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오직 권력의 화신인 아버지와 그 권력에 빌붙어서 하나님을 배신한 무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왕 다윗에게 자신의 자식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비굴함이 아니라 그의 신실한 믿음의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러분, 여기 다윗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사울을 필두로 해서 그 권력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들입니다. 요나단은 단순히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다음 왕은 다윗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받기를 진실로 원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진실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정의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잘 보면 기가 막힌 증언이지요.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이기심에 불타는 자기 사랑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스스로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양도했던 것은 그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충분히 영감했고 그는 충분히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는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왕권까지 포기하면서 다윗을 옹호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민한 영적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 못지않게 요나단을 좋아합니다. 요나단이 그립습니다. 요나단의 하나님 사랑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보상받지 못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요나단의 신앙과 인격을 기억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윗이 될 수만은 없지 않아요?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 왕궁을 무사히 탈출하도록 돕습니다. 아니, 이 당시에 요나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까지 사랑하는 다윗, 아니 자기 왕권을 내놓고 사랑했던 다윗에게 요나단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그가 무사히 왕궁을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인생들이 느끼는 인간의 한계지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로 최선을 다해서 다윗이 사울 왕궁을 탈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는 그 최후의 장면을 성경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아이는 아이라고 그랬는데요. 요나단의 부관이나 혹은 단순한 심부름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궁을 떠날 때 들판에는 오직 요나단과 다윗 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아이가 감에 그 이제 부관도 다 떠났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것이 서로 생명을 같이 하면서 사랑했던 요나단과 다윗의 최후의 작별이었습니다. 이후에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로 대적이 되어서 싸우던 상황에서 딱 한 번 아주 잠시 동안 만났을 뿐입니다. 요나단은 왕궁으로 들어갔고 다윗은 그야말로 기약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기약 없이 왕궁을 떠났던 다윗이 더 슬플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더 슬퍼했던 것은 기약 없이 떠나는 그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형 요나단에게 한없는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의 빚을 갚을 기약도 없이 떠나야 했던 처연한 슬픔이 다윗의 마음을 찢어놓았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다윗처럼
기약이 없는 미래를 향해서 떠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기약이 없어도. 기약이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희망입니다. 아무리 촘촘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을 돈과 권력과 자기의 경험이 보장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마침내 폐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요나단이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은 내 생애만으로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의 삶이 우리 인생 여정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긴 호흡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나의 시대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오고 오는 후손들까지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et.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복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스터리입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저기에서 내 죄가 모두 용서되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여전히 로마의 사형틀로 보인다든지 또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로밖에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똑똑한 놈도 없고 덜 똑똑한 놈도 없고 더 중요한 사람도 없고 덜 중요한 사람도 없고 그냥 에베소 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서로가 긴밀하게 연결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게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예수 안에서 함께를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세 구절이니까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2: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0: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프랭크 비올라라는 분이 쓴 1세기 관계적 교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1세기 교회가 갖고 있던 이 관계 중심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책 머리말에서 할 밀러라는 분이 쓴 글에 보면은 이제 그 책 전체를 그 요약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현대 교인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조직이나 기관으로 인식된다. 현대 교회의 제도적 형태와 1세기 교회의 관계적

교회가 보여주는 그 교회의 특징은 다 이런 관계적 형태였는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책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불쑥 떠올랐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교제라는 뜻을 가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그 모습을 보이는가 그 내용을 다루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나오는 서로 교제하고 할 때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데 전념하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성도들 상호 간에 이 교제, 코이노니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사용된 그 교제라는 뜻을 가진 코이노니아가 어떤 성격을 가진 교제인지를 바로 그 다음 43절, 44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자, 보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 나오는 통용이라는 단어도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이 교제라는 이 단어의 코이노니아가 세상에서 통용되던 그거랑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교제는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날 요만큼 사랑해주는 만큼 나도 거기에 반응하는 거래적인 성격을 가진 거라면, 지금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여기 쓸 때 세상에서 말하는 친교랑은 좀 다른 형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가 또 있는데요. 그 사도신경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그 사도신경을 안 해오면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할 만큼 소중히 여기던 그 신경, 그 사도신경이거든요.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딸랑 일주일에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난 내 신앙인으로 의무를 다했다,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그 코이노니아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은 저는 개척 초기에 분당 우리 교회가 너무 그립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던 그때 분당 우리 교회는요, 글자 그대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념하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이 구현되던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요, 주일날 예배가 11시 예배 딱 한 번이었습니다. 딱 예배 한 번이니까, 아, 두 번이었네요. 9시에 한 번, 11시에 한 번. 9시에는요, 중고등부를 제가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설교를 가지고 9시 예배 때는 쉽게 이제 중고등부 애들에게 설교하고, 11시 어른들에게는 또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른들을 위한 예배는 한 번이 맞습니다. 뒤에 뭘 또 해야 되는 게 없다가 보니까요, 쫓기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고 뒤에 찬양하고 기도가 막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0: 어떨 때는 예배를 막 1시간 40분 좀 열받으면 막 2시간씩 드린 적도 있습니다. 막 찬양 시큰 부르고 기도 막 시큰하고 그렇게 예배가 다 끝나면요, 막 급한 일이 있어서 몇 분 가시는 분 빼고는요 거의 대부분이 또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집에서 뭐 반찬 이런 게 한두 개씩 다 좀 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막 이 큰 그릇에다가 갖고 온 거 다 넣어가지고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나눠 먹고, 내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코이노니아가. 그랬는데 이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배 끝나면 빨리빨리 차 빼고 빨리빨리 집에 가야지 그 다음 부서가 예배를 드리죠.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요 정말 소중한 그 무엇을 잃고 있다고,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코이노니아와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 보루처럼 하나 있는 게, 그게 저는 다락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한 7명 8명 많으면 한 10명 이렇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저희는 그렇게 다락방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정말 이게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 모임을 저희가 가지는데요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 제목이 소중한 다락방, 이게 이제 왜 이런 글을 올렸냐 보니까요 이제 방학이에요. 종강 모임을 이제 어제 가지고 이제 한 달 반 이제 다락방을 못 가잖아요. 그런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소중한 다락방 이런 제목으로요. 거기 보니까요 지난 학기에 그 다락방에 완전히 처음 예수 믿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주일에는 또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러도 못 오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신앙생활 처음 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나가본 적이 없고 그 금요일 날 다락방에만 이제 나갔던 그 초신자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종강을 하면서 그 단체 카톡방에다가 글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글을 퍼가지고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올려놓은 내용이에요. 그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신자가 쓴 단체 카톡방에 쓴 글이에요. 올 초에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의 병을 겪으며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고통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친구들, 심지어 남편과도 나눌 수 없어 더 외로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이 흔들리고 저희 가정도 흔들리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며 참 많은 좌절과 자책을 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답니다. 이 표현 안에 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상황인지 자기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불행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던 상황인데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렇게 지쳐서 쓰러질 무렵이 제가 다락방을 만난 늦여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말씀을 나누고 일상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저는 저도 모르게 조금씩 회복이 되었나 봅니다. 너무나 무거운 제 짐을, 저도 벗어 던지고 싶었던 제 짐을 아무런 조건이나 편견 없이 나누어 져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와 아픈 아이를 위해 여러분이 해주신 기도와 나눔들이 제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답니다. 이게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초대교회의 그 코이노니아 아닙니까?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교회도 안 나가는 한 자매님을 놓고 그 아픈 아이를 놓고 그 무거운 짐, 자기 스스로도 집어던지고 싶은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주었다고 표현하는 그 다락방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코이노니아가 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메일로 자기 교구 안에서 지금 다락방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나한테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요 얼마나 많은 가슴 따뜻한 아름다운 사례들을 저에게 보내주는지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되는 이 건강한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네 가지 요소들,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다락방 모임을 위한 네 가지 요소 중에 첫째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나오는 터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기초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초대교회는 그들이 전했던 복음과 말씀, 그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교회나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저나 여러분 각자는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이 말씀이 그 중심의 기초가 되어야 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자, 여러분, 저 구절을 보니까 좀 뭐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보통 주의 말씀은 읽었사오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기 보니까 주의 말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얻어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저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배 터지게 먹고 막 살이 디룩디룩 찌고 그것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얻어먹어야 돼요,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얻어먹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예레미야 15장 16절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 다음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눈 씻고 봐도 이놈의 세상 이게 기쁜 일,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 그저 무기력하기 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어떡합니까?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면에 이게 뭐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영혼의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말씀을 얻어먹어야 우리 속사람이 기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얻어먹어야 즐거움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 교구를 담당하는 부목사님 한 분이요, 자기 그 교구에 어느 여성도님을 칭찬을 하면서 그 게시판을 글을 보내왔는데 이메일이에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여자분이 막 그 전문직에 계시는 분인데 막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일이 정말 많이 남아있어서 다락방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때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일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이며 자신은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다락방에 가서 그 사랑하는 동료 성도들, 순원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싶어가지고요, 이 일을 빨리 처리하려고 그 자기 표현으로 화장실도 참고 화장실 가는 것도 참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쓰던 다락방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갈망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 내면에 이제 들려지면 어떡합니까? 들려진 그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내려고 이제 막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단독자로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다가 금요일 날 이제 다락방이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모여서 자기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썼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곳이 그게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요. 그 다락방이나 우리 청년들 그 GBS 같은데 나오는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 예습 안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나가면서 예습도 안 하고 가가지고 말씀이 어떻게 자리를 잡겠냐고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이 이 말씀 이 말씀이 살아 그래서 다락방에만 가면은 우리 청년부 GBS 같은 성경 공부에만 가면은 말씀을 얻어먹는 역사가 말씀을 얻어먹는 일이 일어나므로 내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건강한 소그룹 모임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다락방 모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2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모퉁이돌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에 기준이 생긴다는 뜻이고요. 그 기준이 말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저 교회가 이단이냐, 정통적인 건강한 교회냐를 구분하는 잣대는 항상 두 가지예요. 그 교회가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기준 중심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은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가? 막 다락방이 막 아무리 재밌고 즐겁고 막 순장님이 그냥 막 걸핏하면 어디 비싼 데 데리고 가가지고 뭐 사주고 막 그래 분위기 좋아도요. 그 다락방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다락방은 해체하는 게 좋습니다. 그 무슨 그게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임이겠습니까? 그래서 다락방은요, 예수님이 중심에 서 계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으로 회복하고 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성도 상호 간의 긴밀한 연결. 이게 건강한 다락방의 조건이에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으로 해가지고 그 축을 중심으로 성도 상호 간에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이 이 긴밀한 연결이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지금 강조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은사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서 계속 강조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같은 이런 소그룹에서요 어떤 탁월한 어떤 사람이 전체를 주도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더 똑똑한 놈도 없고 덜 똑똑한 놈도 없고 더 중요한 사람도 없고 덜 중요한 사람도 없고 그냥 에베소 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게 다락방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 순장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인정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순장님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장님은 사회자 역할이나 하는 거예요. 그저께도요 어떤 그 다락방 나가는 그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두 분은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다락방을 옮겼는데 옛날 그 순장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못 잊어하느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순장님은요 자기가 뭐 말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래요. 이분은 자기가 말을 하는 대신에 그 참석한 분들이 고루고루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으로 딱 몇 마디로 그렇게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청년부도 저 GBS 지도자들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어른들 다락방 순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말씀 많이 하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지체들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 상호 긴밀한 연결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모든 그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인정하고 연결해 나가도록 마지막 네 번째로요. 건강한 다락방 소그룹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도 배척하지 않은 관용. 제가요 다른 표현을 아무리 생각해도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방인이라는 걸 그대로 제가 옮겼는데요. 이방인도 배척하지 않는 관용.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22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나오는 너희가 이방인이거든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출입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의 출입이 허락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방인들 자신들이 건축물의 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여러분 오늘 그 에베소서 2장 14절 세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이 하신 일이 유대 사람, 이방 사람 이렇게 담을 쌓으면서 마음을 그냥 쌓아가던 사람들 그 담을 허무신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기를 사람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면은요. 왜 저 이방인들이 필요했는지 아느냐고, 저것들 왜 태어났는지 아느냐고, 저것들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이렇게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 남을 무시하던 인간들이 그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면에 들어가니까 너희들도 동참해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는 잣대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이걸로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의 제자를 닮아서 나와 너 사이에 담을 허무는 사람인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나는 자꾸 담을 쌓는 사람인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는요,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남, 호남 이 지역 감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억장이 무너질 정도예요. 그렇게 그냥 담을 쌓기 좋아하는 이 가슴 아픈 현실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그쪽에서 저를 낳으셨더라고요.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이 호남 분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요, 부교역자 이렇게 모집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닌데요, 어느 날 우연히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출신지를 점검을 해봤더니요, 전라도 출신이 60%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뽑은 거 아닙니다. 그냥 무의식 속에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일환으로 1년에 한 교회씩 분리개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다섯 번째 분리개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연히 어느 날,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우연히 봤더니요, 분당 우리교회 개척교회 1호, 2호, 3호 부교역자들이 다 전라도 출신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뽑은 거 아니에요. 제 마음 속에, 무의식 속에 무슨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까?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모퉁이돌 되시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여러분 이 나와 너 사이에 오해와 불신의 담을 허무는 역할을 주로 하십니까? 자꾸 오해와 불신의 담을 쌓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은혜 아니면요, 우리는 이방인도 배척하지 않는 관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요, 아는 후배 목사님에게 메일이 왔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걸 제가 프린트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에게 보여줬더니 또 우리 집사람도 또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몇 갈래로 제가 그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후배 목사님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분석을 해 주는데 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불리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왜 안디옥 교회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었을까? 그 목사님의 분석이 참 제게 와닿았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예배나 성찬, 성경 공부나 세례 또는 구제와 세상의 칭송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때에도 이미 있었던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교회 때에도 많은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고 다양한 교회의 모습도 드러났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의 어떤 모습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와 다른 한 가지가 있었다면 처음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가 유대인들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헬라인들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여 있는 모습에 있더란 말입니다. 이사야는 사자들과 양들이 함께 뛰노는 공동체를 꿈꾸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물고 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고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동호회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모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우리가 진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끼리끼리,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부자들끼리,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이런 끼리끼리가 아니라 여기 있는 그대로 안디옥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차별이 있다면 처음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여 있게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이런 그 분석의 글을 쓰게 된 이유를,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 목사님은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로 자랐는데요, 제가 그 글을 보니까 그 목사님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그 교회가 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교회가 좀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린 마음에 그 불평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 우리 아버지는 옥하는 목사님이나 목사님처럼 목회하지 않나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맨날 싸우는 교회에서 자라면서 저의 20대까지의 기도 제목은 다른 교회로 옮기게 해주세요 였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를 한없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은 다 은혜 충만히 누리고 구원의 풍성함을 매일같이 누릴 텐데 하면서요, 어린 시절에 목사 아들로서 뭐 할 수 있는 불평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흘렀는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시간이 흘러 아버지께서 목회를 은퇴하실 때였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요,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제게 굉장히 미안해 하시면서 당신이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좋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고 목회 열매도 없이 은퇴하는 모습을 보여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목회의 열매가 없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 목회의 열매잖아요. 제가 좋은 열매 맺는 목사가 될게요,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 그 다음 요 짧은 문장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 선한 목자의 특징은 천사들의 모임, 관로하고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사랑의 교회같이 좋은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더럽고 이기적인 양들의 모임, 관로하고 매주 싸우던 우리 아버지 교회 같은 곳에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의 특징, 지금 이 초점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선한 목자의 특징은 천사들의 모임, 관로하고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사랑의 교회같이 좋은 교회에만 가 계신 것이 아니라 더럽고 이기적인 양들의 모임, 관로하고 매주 싸우던 우리 아버지 교회 같은 곳에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목사님 아들, 목사 아들로서 이 목사님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포인트가 뭐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어릴 때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맨날 싸움질이라 하는 질 나쁜 어떤 어른들, 도대체 교회가 커지를 못하고 숫자가 작은 눈에 보이는 그것들만 보이니까 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아버지의 무능함을 원망을 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성숙해지면서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무엇, 눈에 보이는 그 저질스러운 인간이 보이는 게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어떻게 변했다고요? 자기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성숙하고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 옥하는 목사님같이 목회자라는 그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엄청난 그 교회에만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맨날 싸움질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도 절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런 교회라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 교회 안에서 참 아름답게 성숙하게 성장하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고 그 중에 하나가 자기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목사님의 이거 메일을 읽는데요, 자꾸 제 머리에 오늘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거 힘든 가정 몇 가정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가정들은요,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가정은 좋은 가정이 아니라고, 우리 가정에서는 절대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가정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이런 가슴 아픈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왜 그분들이 떠올랐을까요? 비록 육신의 부모가, 비록 남편이, 비록 아내가 좋은 양이 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 아까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제대로 씻지도 않아가지고 더럽고 이기적인 양들의 모임, 맨날 그냥 교회 이름 안에 싸움질이나 하는 그런 양들이 모인 것 같은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영안을 열고 보면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은 이런 더럽고 이기적인 양들이 모인 우리 가정이라고 떠나질 않으시고 우리 가정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더러운 양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난 더러운 양이라고.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마음에 쏙 드는 일 잘하는 헌금 많이 하는 깔끔하고 깨끗한 성숙한 그런 양들의 내면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럽고 씻지도 않고 지저분하고 순종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양들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사실을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분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신사적인 사람이 많은지 알아? 우린 싸우는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우린 좋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이 교회에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 이 선한 목자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막힌 담을 허무실 수 있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은요, 그저 자기 생활 수준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과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전혀 그것 때문에 갈등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과시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는 교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락방은 가정에서 해야 된다고. 가정에서 평수 넓은 분들만 가정을 오픈하고 평수 작은 집은 어디 카페에서 만나고,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사역반 인도할 때 평수를 까먹었어. 11평이든가 12평이든가 목사님 너무 방이 작아가지고 우리 훈련받는 분들 다 앉지도 못합니다.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어디서 하긴요. 집사님이 집에서 해야죠. 그날 서서 모였습니다. 앉고 서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삼지 않는 이사야가 꾸었던 꿈처럼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뒹굴고 그런 일을 꿈을 꾸자는 것, 꿈을 꾸자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3번째 시간.

0: 과연 일본 통감부가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평양대 부흥운동에 관여를 했을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어디까지 용인을 해야 하는 것일까?
1: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평양 부흥운동의 전후를 살펴볼 때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평양에서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한 한국 교회의 부흥운동은 일본의 관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평양 부흥운동은 철저히 민족 각성 운동이었다는 데 기인할 수 있죠. 민족 각성, 그건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평양 부흥운동은 신앙 운동을 넘어 민족 부흥의 중흥의 운동으로 계몽적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간엔 학자들이 미국 선교사들과 일본과의 모종의 계약 같은 것들이 존재했을 것이란 주장들을 하는데 그건 한국 기독교가 민족 깊숙한 곳에 자리를 하는 과정을 배제하고 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의 선교사들은 자국의 정보를 전달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1907년 한국의 실정은 그런 상황하고는 거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평양에서 올라온 보고서입니다.
0: 평양? 경성통감부 친임관 이토 히로부미는 평양을 감시 감독하고 있는 이사청에 보고서를 건네받았다. 아직도 평양에서 미신적인 행사가 끝이 안 났나?
1: 그런 것 같습니다. 친임관 각하.
0: 질기구만. 경찰을 보내줬는데도 해결이 안 되다니.
1: 경찰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좀 미묘한 것 같습니다.
0: 조선에서 미묘한 상황이 아닌 것이 어디 있나. 우리 일본이 조선에 대한 선점 깃발을 꺾고 통치권 회수의 그날까지는 모든 것이 미묘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1: 미국 측하고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미국? 그건 뭐야?
1: 평양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중심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0: 나중이라. 사이토, 자네답지 않구만 그래. 이미 우린 미국과 조선 쟁탈전에서 합의를 했네. 미국은 필리핀을 가지고 우린 조선을 갖는다고 말이야. 조선은 조선 반도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네. 저 북쪽 만주벌판을 넘어 중국 광활한 영토를 우리 대일본 제국의 소유로 만들어야 하네. 알겠나? 그런데 이 마당에 미국과 조율을 하다니.
1: 미국 선교사들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종교 탄압이란 좋지 못한 모양새로 외신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조선 교회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0: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대일본 제국을 도와달라 이건가?
1: 카카!
0: 사이토, 난 사무라이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네. 이미 일본이 이긴 싸움에서 제3자인 미국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지 않은가? 교회는 어차피 교회야. 교회가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게.
1: 카카, 그렇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교회는 종교를 넘어 정치적으로 우리 일본을 위협할 겁니다.
0: 그럼 더욱 재미있지 않겠나? 싸울 상대가 있으니 칼을 허공에 가를 필요가 없지 않나? 안 그런가? 응?

0: 어떻게 됐습니까? 각하께서는 허락을 하셨습니까?
1: 아니요. 이 시점에서 규회 하나 감당 못해서 통감부가 미국에 손을 벌릴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0: 그렇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신데 지금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낭패를요.
1: 친인간 각하께서도 알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저들이 규회라는 것을 못내 걸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아니, 들으셨습니까?
1: 또 모의가 억했다고 그러네.
2: 아니, 저잣거리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아, 우리 보고 죄인이고 파렴치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 에이? 모의가 어드래? 대체 사람들이 와 그런다는 거네.
2: 아, 맨날 교회만 가면 울고불고 죄인이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만 하니까니 그렇디요.
1: 모의가 어드래?
2: 차마 입을 열지 못한 죄까지도 고백을 하니까니 더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인 거며 계집질하는 거며, 아이고, 이제 오카디요.
1: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처죽을 놈들만 다니는 줄 알갔구만 기래. 안 돼갔어. 내래 교회당에 다녀와야 갔어.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운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그들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전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밤을 새워서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일에는 5분 이상, 아니 10분 미만으로 전도하는 일은 쉽지 않게 느껴질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 BBN 방송의 ITL 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ITL 카드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건네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ITL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TGI Friday란 말은 Thank God It's Friday의 약자입니다. 한 주간의 일을 마치면서 휴식과 즐거움이 시작되는 금요일을 좋아해서 생겨난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딘은 그에 져서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라는 시간에 교회당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은 꼭 깨달으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천국의 삶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
2: 제23장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수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실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거울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열두 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성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상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구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토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로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취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들레헴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성당을 요시야가 다 죄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이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이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죄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

0: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고 왕이 요시야를 므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므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지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님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른누고가 저를 하맛 땅 님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른누고가 요시야 아들 엘리아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거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음이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론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 제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후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 기명을 다 훼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3장에서 24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 Got the Power라고 하는 Heaven Almighty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줄거리지만 한 가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은 주인공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일일이 확인하는 게 귀찮아서 다 응답을 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을 했는데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와 사회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장면이 바로 이 전체적인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민수기서, 우리가 계속 민수기서 상고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의 마지막 부분 다루고 여섯 번째 그 원망으로 인한 재앙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16장 34절 35절 말씀 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고라자손이 그 250명의 그 족장들과 함께 뭐 나름대로 모세를 원망한 거죠. 반항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 조금 더 나누고 이제 여섯 번째 원망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불을 내 가지고 특별히 그 250명 이 사람들을 살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직분이 타인에 비해서 매우 빼어나다고 자부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경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한 빼어난 은사가 자기에게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그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해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느질 잘하는 은사로 교회를 섬겼던 도르가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터인데요. 초대교회에서 그 은사는 요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 여인의 죽음을 살려내셨죠.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은 적게 하고 바느질하는 은사와 같은 몸으로 드리는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대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은사는 각각 중요합니다. 시기심과 반역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36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명하여 붙은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기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의 드렸던 노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민수기 16장 36절로 40절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역자들의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제사장인 아론의 반열 외에는 아무도 여호와께 나와서 향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원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민수기 16장 41절 42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다음날 밤새도록 곰곰이 생각하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자들을 죽였다며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은 죽었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들의 원망이 있자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세가 죽였다고 막 그러니까 참 모세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여섯 번째 원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원망을 그칠 줄 모르는 자들을 위한 심판을 준비하시는데 그들이 그토록 원망하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어 그들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44절로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좇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문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니라. 사람들이 반역했던 그 사람이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지금도 서 계신 겁니다. 이렇게 원망의 사건 16장 다섯 번째 원망과 여섯 번째 원망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진노하심으로 교훈을 삼으십니다. 그렇게 이제 16장을 정리하고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제사장직을 견고히 하시면서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공고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를 위해 부활이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아론의 직임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되게 됩니다. 16장에서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냐 없냐, 아론이 뭐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이 민수기 17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아론을 거스려 불평하면서 말하기를 아론만 하나님 앞에 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 우리도 아론처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했던 것인데 그러한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6절로 7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함해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아론의 제사장직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두 지파의 각 종족대로 그 족장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십니다. 이 지팡이들은 광야에서 구한 것으로 아마도 나무에서 잘라내어 그 위에 문양을 새겨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팡이들은 그야말로 죽은 것이죠. 생명이 없습니다. 이 지팡이들을 성막 안 여호와 앞에 놓아두어라 말씀하심으로 이제 모세가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거기에는 아론의 지팡이도 다른 지팡이들과 함께 놓이게 됩니다. 아마 그 지팡이는 누구 거라고 하는 사인이 다 되어져 있었을 것이고 표식이 다 되어져 있겠죠. 그의 지팡이 또한, 즉 아론의 지팡이 또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죽은 것이었었고 거기에 아마 아론 거라고 하는 뭐 표식이 있었겠죠. 없었을 리가 없잖아요. 자, 이제 지팡이를 모세가 모아가지고 뭐 12지파의 지팡이 그리고 뭐 이제 아론의 지팡이 함께 여호와의 그 증거막 앞에 이제 두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먼저 17장 8절 보실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것은 죽은 것에서 생명이 나온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부활로 말미암아 입증이 된 셈인데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힙니다. 생명이 죽음에서 나온 것이죠. 부활인 것입니다. 봄이 되어 겨운에 움츠려 있던 가지에서 움이 돋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죽은 것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일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결안이 부화되는 것으로 이 부화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결안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완벽한 설명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이것만이 진짜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주님의 부활에 입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만일 주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레위 반열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제사장이 되었던 거죠.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예? 딱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사장입니다. 그가 제사장이 된 증거는 부활을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가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제사장직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순간 지금도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오늘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곳에 계신 거죠.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가장 높고 위대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분은 그러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긍휼이 필요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세요? 요즘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 때 주께서 도와주시는 게 놀라운 은혜이겠죠. 어느 분 중에는 아예 의욕이 없어가지고 하루하루가 지루한 분도 계실 거예요. 따분하고 밋밋하고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한탄 섞인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높은 곳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고독하고 외로우신가요? 따분하신가요?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실패로 인하여 괴로우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으로 인하여 삶이 힘드신가요?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뭐 지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신가요? 주님께로 나오세요. 온통 삶이 슬픔으로 덮여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크고 높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거죠. 모세가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아론에 대한 일들을 증거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다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제자들이 증거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7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지팡이에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백성들에게 뭐 강력한 표징이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지팡이는 언약궤 속에 놀랍게 간직된 세 가지 물품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 비석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적혀있는 언약의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가 담긴 항아리, 쌍난 지팡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언약의 법궤 안에 보존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지팡이는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모든 의문을 영원히 불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특별히 제사장, 아니 너희만 뭐 제사드리고 너희만 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좀 하겠다, 이런 고라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죽게 하셨죠. 뭐 당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그래서 모았죠. 모은 것 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참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 너무도 놀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던 것이죠. 이렇게 싹이 남으로 인해서 아론만이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1: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지혜처럼 좋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얻어야 될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 9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사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잘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뻐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더니 나라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나라가 잘 됩니다. 아주 나라가 잘 됩니다. 자, 본문 4장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본문 4장 20절,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아주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일단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고 우리 잠언 14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백성들도 자식들을 많이 낳고 인구가 막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졌다 하는 이 표현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죠. 무슨 약속을 해 주셨는가 하면 내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15장 1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 강에서부터, 애굽 강은 이제 나일 강을 말하는 거예요. 나일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 그까지가 이스라엘의 그 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엄격히 말하면 솔로몬 대에 와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유프라데 강에서부터 애굽의 나일 강까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다 된 것은 아니고 그냥 그곳에 있는 나라들을 솔로몬 왕이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출애굽기 23장 31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제 그 지역을 그냥 다스린 것으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죠. 그전에는 그러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솔로몬 대에 가서 이제 그것을 다 이스라엘의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스렸다 이거예요. 그런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들었다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 유프라데 강에서부터 애굽에 있는 나일 강까지 그 주시겠다 한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 천년 왕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언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 되는가 하면 천년왕국에 가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그 영토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4장 22절 23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4장 22절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 양이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많은 음식물들은 누가 먹는 것인가 하면 솔로몬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이 먹는 그 음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밀가루를 몇 고르 소비한다 그랬어요? 고운 밀가루 30고르와 그다음에 굵은 밀가루 60고르니까 총 몇 고르예요? 90고르. 고르가 이게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이 고르는 220리터 정도 됩니다. 220리터. 근데 220리터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감이 없어요. 페트병 1.5리터 이거밖에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여러분 드럼통 아십니까? 드럼통 아시죠? 큰 거 드럼통. 그게 200리터예요. 200리터. 그러니까 원 고르는 드럼통 하나보다도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럼통으로 계산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드럼통으로 계산하면 몇 드럼통 이상을 소비하는 거예요? 90 드럼통 이상. 고르가 이게 220이고 드럼통 하나는 200이니까 드럼통보다도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고르가. 그러니까 90 고르, 90 드럼. 도라무깡. 예, 쉽게 말해서 도라무깡. 예, 도라무깡은 일본식 발음이에요. 예, 90 도라무깡. 그 이상을 그 소비했다 이거예요. 며칠 만에? 하루 먹는 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소는 몇 마리 잡았어요? 소는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10마리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땡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살찐 소 10마리와 초장의 소 20마리니까 도합 30마리. 근데 이게 살찐 소는 뭐고 초장의 소는 뭐냐? 이 살찐 소는요 외양간에 가둬놓고 기른 소를 여기서는 이제 그냥 살찐 소라고 말하는 것이고 초장의 소는 들에 풀어놓고 기른 소.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이제 소를 이제 보통 그렇게 기르죠. 이렇게 호주 소고기는 조금 질게요. 근데 건강에는 사실 그게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0: 만 찌운 이런 소는 맛은 좋은데 이제 그게 사실 기름기가 많아서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살찐 소 10마리 그리고 초장에서 뛰어노는 그런 근육질 소 하루에 20마리 하루에 30마리의 소를 그 사람들이 하루에 먹었다는 것입니다. 양은 또 몇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100마리 100마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은 거예요? 솔로몬의 가족들과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솔로몬 주변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먹은 것도 정말 잘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갈비 뜯고 매일 소고기 먹고 그러니까 채소 먹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솔로몬 왕이 빨리 죽었거든요. 한 60살 정도에 죽었어요. 이분이 왜 빨리 죽었느냐? 아, 이제 여기 이유를 내가 알겠어요. 예, 이유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 고기를. 그러니까 맨날 갈비 먹고 맨날 불고기 해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이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이래서 아마 솔로몬 왕이 빨리 죽은 것 같아요. 그만큼 부유했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큰 부를 누리며 솔로몬과 그의 가족들 신하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4장 24절 2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4장 24절 25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안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안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다안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은 다안은 북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온 국민이 행복하게 풍요롭게 먹고 살았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도 다 정복을 해가지고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이제 조공을 바치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왕으로서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4장 26절부터 28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만 2천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자, 이거 보니까 솔로몬 왕은 또 말들도 엄청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다스리고 하려면 말도 많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두는 것은 사실 하나님 명령에 위배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장에 보면 왕이 되는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을 많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그 이유가 뭘까요? 병마를 많이 두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병마가 없으면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뭐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일이지요.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 그건 여러분 마병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가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사람에게 세 가지를 금했어요.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인데 솔로몬 왕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말도 많이 두었고 아내도 많이 두었고 은금도 무척 많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결국은 그의 나라가 쇠락해 가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우시는데 뭔가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해서 막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그 축복이 축복도 될 수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화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참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복들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많이 두고 말들도 많이 두고 은금도 많이 모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쇠락의 길을 이제 그가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는 자세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화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하나님께 재물을 주셨어요. 복 받은 거죠. 근데 그 복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복이 끝까지 복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잘못하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많이 주셨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해요. 재물 가지고 나쁜 짓 해요. 그럼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복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잘못 그 복을 사용하면 어느 순간 그 복이 화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자녀 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자녀 잘 길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자녀를 막상 주니까 이제 자녀가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거는 복이 아니죠. 차라리 자녀 없을 때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복으로 모든 것들 다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관리를 잘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을 엉뚱한 데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실 때 여러분 더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시작은 정말 좋았는데 끝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분 앞의 일을 알 수만 있다면 일주일 안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은혜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내일 또 이 방송을 들을 거라고는 아무에게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꼭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영생을 소유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구나. 떡을 드려야 되구나. 야, 너 떡 가져왔나? 갑자기 자기를 의논하는 거예요. 떡 누가 사야 돼요? 회계가 담당해야 되잖아요. 가론유다, 너 떡 사왔나? 어, 이자 붙는데? 그럼 다른 제자 누가 사?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누룩 얘기하니까 이들은 뭐밖에 생각 안 나요? 떡.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떡 누가 안 가져왔노? 야, 예수님 떡 가져와요. 선생님은 떡을 안 가져 못 자노? 막 자기들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을 주의하라 전반부 말씀입니다.
3: 지난주에 본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모세율법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해석된 그 유전, 전통들까지 다 지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문자적으로 믿기 때문에 거기서는 부활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러는 사들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들과 정치적 실세들이 사두개인들이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좀 대중운동이에요. 평신도 운동이지만 세력이 막강하죠. 그러니까 둘은 서로 이렇게 신학적 차이로 경쟁력 또는 다른 관점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때는 둘이 한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동의 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갑자기 친해지면 누가 나타났던 거예요? 예, 공동의 적이 나타난 거예요. 교인들 딱 볼 때 두 사람이 갑자기 친해지잖아요. 막 속닥속닥 하잖아요. 그럼 누가 생겼다고요? 공동의 적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목사를 심는 거예요. 그때 그 뒤에 보면 이제 공동의 적이 목사일 수 있는데. 웃은 사람 조금 찔립니까? 그러니까, 얕던, 자기 뜻하고 안 맞아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서로 안 맞는데, 둘이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께 나와서 뭘 구한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결국 자기들 각자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바리새인들은 누가 주인 되는 나라요? 자기들이 주인 되는 나라. 사두개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이 주인 되는 하나님 나라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면 장로교 편틀어줘야 돼요? 성결교 편틀어줘야 돼요? 아니면 침례교 편틀어줘야 돼요? 장로교 중에도 합동책 들어줘야 돼요? 고신책 들어줘야 돼요? 통합책 들어줘야 돼요? 다들 자기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상상한 메시아는 대단한 능력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 말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건 다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적 말고 우리가 원하는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최종 표적은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표적 구한다면 그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신 십자가 제쳐두고 예수 믿고 뭘 봤다 들었다 어떤 체험을 얻었다 응답받았다 물론 그런 거 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뭐 자기 개인적인 체험 얼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지 않는 거라면 그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2: 최종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제쳐두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성공했어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잘나졌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런 얘기로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악하고 엄나는 세대. 예수님의 십자가와 반대가는 것이죠. 이게 다른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설교 중에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세. 즉 이제 누구를 피해버리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피해버리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갈세.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뭘 가져가기를 잊어버렸어요? 떡 가져가기를 잊어버렸어요. 이것은 7병 이어의 기적으로 남은 그 떡 안 가져간 건 아니에요. 39절을 보십시오. 15장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7병 이어, 뭐 두어 마리는가, 뭐 줄여서 7병 이어로 합시다. 그거로 4,000명이 먹고 남았는데 일곱 왕도 남은 거예요. 그거 안 가져왔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 마가단 지역으로 건너오셨거든요. 7병의 기적 이후에.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화하시고 또다시 어디로 건너가요? 예, 바다를 또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세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자기들 의논하는 거예요. 쑥덕쑥덕 의논하는 거죠. 야, 너 떡 가져왔냐? 아닌데? 너는 떡 가져왔나? 아닌데? 자기들이 떡 가져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해석한 책이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미시나. 그리고 좀 더 넓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은 탈무드라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 한두 번은 읽어보셨죠? 예, 지혜서, 유대인의 지혜, 그래서, 탈무드 그것도 사실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넓은 의미의 탈무드고요. 좀 더 전통 있는, 그래, 장로들의 유전으로 지킬 수 있는 만한 율법의 해석이 미시나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제, 락비들이 이제 해석해 놓은 것이 이제 미시나. 오늘 같은 경우는 주석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그 미시나 내용 중에 그 아버지와 스승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와 스승이 동시에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누구 물건을 먼저 찾아줘야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선생님이 동시에 물건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누구 물건을 먼저 찾아줘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요? 아버지. 역시 효자시군요. 자, 또 하나. 무거운 짐을 아버지도 짊어지고 오고 스승도 짊어지고 와요. 랍비도 짊어지고 와요. 누구 짐을 먼저 들어줘야 돼요?

아버지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지만 스승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자, 아버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도록 태어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은 뭘 가르쳐 주니까요? 하늘나라 살아갈 그 근거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의 아버지는 진짜 무슨 아버지가 돼야 돼요? 율법의 선생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길을 갈 때이든 길을 앉았을 때, 누웠을 때든지, 잘 때든지, 어디서든지 자기 아들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애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랬습니다. 때리는 정도 아니에요. 물론 때려야죠. 때려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게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무슨 선생이에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패지 말고, 우리가 애 팰 때는 전부 자기 욕심 때문에 패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의 교훈을 안 따르면 그 매를 들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선생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이 랍비는요, 아버지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왜요? 어디를 인도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목사님을 공경해야 돼요? 딱 답이 나오잖아요. 부모님도 이러면 세상살이에 도움을 주겠지만,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목사도 여러분들이 세상살이에 도움 주는 목사가 막 존경을 하고 인기 있더라고요. 하늘나라 살이에 도움 주는 것은 별로 인기 없어요. 왜? 세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니까? 포기하고 죽으라 하니까. 그래서 진짜로 선생은 하늘나라 말씀 전하는 자들은 미움받고 배척받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요, 스승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며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마가단지에서 건너편으로 올 때 떡 가지고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뭘 주의해라? 누룩을 주의해라 그런가? 아, 예수님 이제 떡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구나. 떡을 드려야 되구나. 야, 너 떡 가져왔나? 갑자기 자기를 의논하는 거예요. 떡 누가 사야 돼요? 회계가 담당해야 되잖아요. 가룟유다, 너 떡 사왔나? 어, 이자 붙는데? 그럼 다른 제자, 누가 사?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누룩 얘기하니까 이들은 뭐밖에 생각 안 나요? 떡.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떡 누가 안 가져왔노? 야, 예수님 떡 가져와요. 선생님은 떡을 안 가져오면 어쩌노? 막 자기들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한 100년쯤 전에 처음에 이 성경을 목사들이 이제 읽고 전도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의 지명들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 내려가셨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내려갔다. 이게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옛날 어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게사르 빌립보에 간 줄 알았을 때요. 안 웃으시는 분 계시네. 너무 설렁한 개그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다는 말을 뭘로 알아들었다고요? 게사르 어디 갔는 줄 그렇게 알아들어요. 게사르. 가이사라. 가이사라가 뭔지 알아요? 세상에 처음 듣는 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그러니까 아, 게사로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지금 누룩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은 뭘로 알아들어요? 제자들은? 떡으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동병상련이냐. 미안, 동병상련 아니죠. 동상이몽이냐 이 말이에요. 같은 침대에 누워 자도 꿈은요? 다르게 꾸는 거예요. 그, 막, 달달한 드라마 보면, 너 어제 내 꿈 꿨니? 미쳤습니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너 어제 내 꿈 꿨니? 아, 내 꿈 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같이 자도 꿈은? 예, 딴 꿈을 꾼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뭐하러 올라갑니까?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하러 따라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임금 내면 한 자리 할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예수님의 생각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 하세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이들은 뭘로 알아들어요? 어이, 떡 안 가져왔다. 니 떡 가져왔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예를 들거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한 대로 얼마든지 챙겨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잠시 인용한 거 있잖아요. 우리 성경학교 그거 교사 세미나 할 때에 정말 이 사람이 그 기독교 심리학을 전무한 거예요.

0: 기독교 상담학 그걸 한 사람이 현재 현대 뇌과학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1초에 우리 뇌로 입력되는 정보가 200만 비트래요. 200만 비트. 비트랑 해서 0과 1, 0과 1 이렇게 컴퓨터 언어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1초에 오감으로 감지하는 거 시각, 후각, 촉각, 미각, 뭐 청각 그러니까 이렇게 감각 이런 오감으로 1초에 여러분들이 입력되는 게 200만 비트래요. 근데 이것이 들어오면서 우리 뇌는요, 이걸 다시 구조, 조정, 생략, 편집하기 때문에 온갖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1초에 들어온 200만 비트의 정보가 내가 인식하고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비트는 134비트예요. 그럼 134비트, 이러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200만 원을 여러분이 월급을 받았어요. 200만 원을 월급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 월급 봉투를 열어보니까 134원만 남은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시죠. 우리는 뭐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어떤 돈으로 환산을 해야 이해가 돼요. 200만 원 받아서 집에 가서 딱 봉투를 열어볼까 뭐만 남았다고요? 134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남편이 아내 몰라요. 아내가 남편 평생 살아도 몰라요. 그래서 그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한 개도 모릅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한 개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제가 주일 오전 설교 한 50분 정도 하더라고요. 50분 어디 길면 좀 60분 뭐 오후에는 뭐 60분도 넘어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한 시간 동안 정보가 이거 컴퓨터 입자로 입력된다면 200만 미터가 아니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정보가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받아들인 것을 얼마 받아들인다고요? 0.00000067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누르고 가는데 뭐라고 알아들었다고요? 자기는 떡으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신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는데 이 아들은 먹는 떡, 섞는, 먹고 섞어버리는 그 떡, 배설물로 가는 그 떡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잖아요. 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왜 떡 때문에 의논하느냐, 떡 때문에 근심하느냐.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12바구니 남았잖아요. 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광주라 몇 광주래였어요? 일곱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남았는데 왜 아직도 그런 떡에 대해서 서로 염려하고 의논하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건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염려하는 거죠. 아버지가 있는데 왜 염려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어린애가 한 두세 살 세 살 말겨워하는 애가 아버님 겨울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뭐 연탄은 사놓았습니까? 이런 애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애는 염려를 안 해요. 그런데 두 살, 세 살 되는 애들도요.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 그 굶어 죽는 애들 그 뭡니까? 꽃집이라 그래요? 걔들은요. 두, 세 살만 돼도 지 먹을 거 찾으러 나서야 돼요.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시장 바닥에 가서 국수 먹고 버리면 그 국수 가다 하나라도 주워서 입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없어서 내가 먹을 거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북한에서도 정말 아버지 엄마가 없어버리면 그렇게 꽃집으로 나가 먹고 살아야 돼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얘들은 늘 걱정이 뭐예요? 늘 걱정이. 아침 먹었어요. 뭘 걱정해야 돼요? 점심을 걱정해야 돼요. 어디 가서 먹을까? 겨울 되면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에 아버지 엄마가 정상적으로 있는 집안의 애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왜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느냐?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공중의 새를 보라.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을 보라. 길쌈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그 영혼을 입은 꽃보다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나님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거나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로 염려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일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라는 그런 유치한 질문 여러분 안 하시겠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세요. 왜 5일 일하죠? 그러니까 5일 주 5일 일하는 거 이제 율법적으로 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옛날에 6일이 일해야 돼요. 그런데 주 5일만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율법 어기는 거죠.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에 주의하라라고 했지만 제자들은요, 뭘로 알아들어요? 먹는 떡으로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나는 새를 보라, 또 들에 피는 백합을 보라, 하나님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왜 그런 걸로 염려하느냐라고 말하면서 11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근데 이때 깨달았지만 제대로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아직 못 깨달아요. 나중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해야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지 알게 돼요. 그게 이제 서신서들에 쭉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이 끝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들이 뭔가, 바리새인과 사두를 추구한 그 교훈이 뭔가, 그걸 왜 주의하러 왔는가 말씀을 좀 보고 나중에 이제 서신서들에서 어떻게 잘못된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누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 세상에 이루어질 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에세나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당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질 나라로 생각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즉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다 생각한 거예요. 파들은 다 달라요. 파당은 다 달라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서로 경쟁관계이고 서로 신학적으로 대치되는 관계이지만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율법 지키는 목적은 뭐라고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물질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러한 나라를 꿈꿔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메시아 왕국 이루어봐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군대를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군자금이 마련돼야 되고요. 독립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로마를 둘러엎어야 되잖아요. 그런 조짐이 안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가 세례요한조차도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당신 오시는 그분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있지 않느냐. 눈이 떠여지고 귀가 열려지고 안전비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봐라. 이게 메시아 예언을 했지 않느냐라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상상하는, 내가 상상해왔던 그 메시아를 구한 거예요. 그럼 오늘 새벽에 시편 67편 1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복과 은혜를 달라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과 은혜가 뭐냐 하니까 여호와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의 축도가 뭐였어요? 제사장의 축도가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라고. 그게 복이고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날마다 뭘 구하면서 살았을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비춰주기를 구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데 사람들마다 어떤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을까요? 영광스러운 또는 아주 인자한 또는 아주 은혜로운, 정말 자기들 나름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다 상상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펜팔 해보신 분 계시나요? 그때는 화상 채팅이 없었습니다. 뭐 동영상으로 이렇게 뭐 전화하고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지의 소녀에게 뭐 이래서 하면서 뭐 또 이렇게 막 펜팔하고 옛날에 잡지 뒤에 보면 막 주소록 나오잖아요. 그 주소록 중에 이런 이쁜 여자한테 편지 써보내고 막 그렇게 안 했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해본 것 같이 말하네요. 그러니까 펜팔을 할 때는 누구를 뭘 몰라요?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편지를 주고받다 보면 우리 교인 가운데도 펜팔하다가 결혼했다는 분을 내가 얼핏 한번 들었는데 누가 있지요? 없어요. 전에 얼핏 들었는데 어떤 뭐 숨겨드릴게요. 누군지 모르겠, 저도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펜팔하다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랑이 싹 텄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어디 부산역 앞에서 만납시다. 뭐 춘천역 앞에서 만납시다. 뭐 해서 만나러 딱 나간 거예요. 뭘 하고 가요 항상? 머리에 상상을 하죠. 아, 그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남자든 여자든 다 상상하고 나가잖아요. 가서 딱 만났는데 팬팔하면 그래요. 실망이 막 실망 딱 하면 어쩝니까? 다음에 만납시다. 5년 동안 팬팔하고 만나도 얼굴 보면 어떡해요? 돌아설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을 그렇게 기다려왔어요. 편지를 받았잖아요. 계시를 받았잖아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실 것이라고. 그 얼굴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정말로 멋있는 영광의 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상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디에서 나타나세요? 십자가로 나타났거든요. 그 일그러진 얼굴,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저주받아 죽는 그 여호와의 얼굴 누가 구하겠어요? 전부 침 뱉고 돌아섰습니다. 그 얼굴을 구하다가.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이 사도들도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두 사람이 믿었어요. 두 사람이 믿었다니까요. 저주받아 죽는 이그러진 그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저주받은 십자가를 보고 두 사람이 믿었어요. 한 사람은요, 강도예요. 한 평생 강도짓 하다가 양쪽 강도 중에 한 강도는요, 끝까지 욕하고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처음에 욕하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죠. 택한 은혜예요. 그래서 너는, 너와 나는 죄로 죽지만 이분은 죄 없이 죽는 메시아다.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함께 죽어가는 예수. 그러니까 가장 못 믿을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강도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강도는요, 믿었어요. 그 죽는 죽음이 자기의 죄를 대신한 죽음인 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는 그 장면 다 이루었다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데 다들 자기 상상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이 힘을 합하여 그 제사장 권력과 종교적 권력 또는 정치적 권력 이 이방 나라의 세력까지 힘을 합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다른 복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를 알아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혈통과 육적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는 자들,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특별히 바리새인의 그 형성 과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야, 역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바벨론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돌려보내면서 성전의 기물들 빼앗은 거 다 돌려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금은 보석을 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아니 바벨론의 왕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바벨론의 메대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집니다만 그 페르시아 왕들이 아니 예루살렘에 성전 지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나라는 작고 망했다가 돌아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역시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거야, 유대인들은. 이게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어느 누구에 말 안 돼요, 유대인들은.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라는 여전히 약하잖아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가 약 400년 동안 그걸 중간기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스스로 자정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약하게 됐는데 메시아가 안 나타날까? 하면서 성경을 보았잖아요. 그 성경을 보니까 무슨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28장 뭐 구약이 다 그런 내용이야. 구약의 성경들은 다 조건적인 게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율법을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게 하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조건은 뭐예요?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저주가 3배가 더 많아요. 복보다 저주가 더 많아요. 그냥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해야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세상에서 무슨 무시대 꼬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꼬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야 되겠구나. 자연스러운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 하기 시작했다?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자.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의 모세 오경에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몇 가지 나왔어요? 613가지 나와요. 여러분 인터넷 참여 그것도 다 나와요. 613가지가 뭔지 한번 찾아보면 다 나와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게 613가지 나온 거예요. 그걸 다 지켰을까요? 다 안 지켰을까요? 바리새인들 다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613가지. 거기다가 뭐까지 지켰다고요? 장로들의 유전까지 지켰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딱 한 가지 노동금지예요. 일하지 말라요. 종들에게도 짐승에게도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창조를 기억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신명기 5장은 똑같은 십계명인데 내용이 달라져요. 율법이 달라져요. 율법 안에서 달라진다니까요.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은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일하지 말래요. 똑같은 십계명인데 다르다니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어떻게 지켜야 돼요? 일하지 마라. 누구도? 짐승조차도 종도 일하지 말라.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왜 지켜야 돼요? 아,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거 알려고. 이거 알려고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값없이 거저 받는 구원이구나. 이거 알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일하지 않고 지키려면 일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만 아홉 가지 법을 부칙을 또 만들어요. 만 아홉 가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데 만 아홉 가지 또 부칙을 만 그것도 다 나와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면요. 다 나오는 만 아홉 가지. 뭐가 안식일의 일인가. 거리는 얼마를 걸어가야 되며 불을 피워야 되느냐 안 피워야 되느냐. 하여튼 다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짐승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만 아홉 가지 또 부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613가지에다가 부지까지 더하면요. 이건요. 바리새인이 되려면 정말로 어려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뭐라고 그래? 나는 뭐에 흠이 없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그룹과 정치적 지도자. 그러니까 이들은 현실주의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현실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사두개인들의 현실주의, 이 땅에 추구하는 것, 이런 교훈들을 뭐하라? 주의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뭘로 알아들어요? 아, 떡 안 가져왔다.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오직 하늘의 기쁨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고 조건적이며 때로는 비겁한 사랑으로 변질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헌신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직접 실천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영적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섬기고 가르치는 곳이다 라는 것을 6절과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탤런트는 천부적으로 inherited by the parents,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기프트라는 건 gift by the word of God, by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교회를 It is established by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기프트,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예언. 예언은 미래를 투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단은 반드시 설교할 권한을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 후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안수받은 목사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하시는 것은 간증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은혜 받았다고 그냥 증거하고, 대학을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그랬거든요. 강단의 높이가 한 30cm 되는데 이 30cm가 3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아주 가깝게 보이지만 거기에는 함부로 올라갈 수 있는 강단의 지위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고 나와서 간증, 그것도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한 장의 레러지 한 장이 정중하게 일주일 동안 쓰는 거야. 그리고 은혜 받고 누리고 될 수 있으면 암송해서 하는 게 좋고 그렇게 하죠. 기도도 그렇게 하죠.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원어를 잘 익혀야 돼요. 그리고 배경을, 지지적 배경,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시대를 보는 통찰력, 인사이트를 가지고 종합해서 본문을 보고 해석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들을 해줘야 돼요. 한번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씨앗이 자라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구원받은 자를 넘어서서 잘 훈련받은 주의 종들이 전한 것이 preaching the word of God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말씀합니다. 섬김과 가르침이 크게 대별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하는데 이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목회 방향, 미니스터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드미니스터 하는 거예요. 붙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장로님들은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심방하는 거예요. 성도를 시험들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장로 잘못된 거예요. 선포된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다면 참고 인내하며 이해하며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게 장로님이고, 권사님은 주의 말씀 그대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잘 가르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섭섭해하고 시험 들어보내면 안 돼. 그 교회는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들은 교회 재정을 잘 살피면서 이렇게 재정관리를 잘 해주시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예배, 교육, 선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하면서 예배와 교육과 사랑이 실천, 전도, 성교하는 일에 직접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하는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목사와 교사가 합니다. 원래 종교개혁 당시에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목사와 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스코틀랜드로 가져가면서 장로가, 목사, 교사 그리고 장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교가 스코틀랜드로 넘어가면서 목사, 장로로만 남겨진 거죠. 목사, 교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 자격을 가진 분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만 하는 거죠. 목사님 혼자 할 수 없어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잘 곳곳에서 교육부서에서 또 전도회에서 자치회 기관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거죠.

0: 물론 종교개혁 당시에는 목사와 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옮겨가면서 장로제도만 남겨버리게 된 거죠. 아무튼 이것은 크게 교회를 대변합니다. 섬기고 가르치는 일인데 평신도와 목자의 일을 명확히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선명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있는가? 혹시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경계를 넘어서 자꾸 가르치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잘 안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만 자꾸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잘 구분하고 경계를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리더가 너무 중요하기,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 지도자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특히 목회자는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쉬어서는 안 된다,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주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가르쳐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 지체의 모습이 있는 것을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사님들의 일이에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어린 시절에 감기가 들렸는데 권사님, 돌아가신 권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이불 밑으로 손을 쭉 넣으면서 이렇게 온도를 재어보시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은 너무 가난한 권사님이셨어요. 십일조도 잘 못하셨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았지만 그 자손들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 되고 좋은 분들이 되셨는데, 그분 정말 권사님 하면 그분이 떠올라요. 목사님이 신의 행사가 있어서 시골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자기 집에 그분들을 기숙을 하면서 밥을 먹어가며 어려운 형편에 식구들도 팔남매나 되었는데 그렇게 했던 권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그게 권사님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권사는 대접받고 섭섭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로하고 권면하고 집에 목회자를 놓아서 어려운 사람들 밥을 먹이면서 세워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은 성실함이다 그랬어요. 이게 집사님들의 일이에요. 사랑의 실천이. 현대교회 장로님과 집사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요구를 하고 있는 걸, 그게 역기능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은 집사님들이에요. 개인의 감정을 피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기프트를 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하면 어떻게 어드미니스트,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갈 건지 장로님들 살펴주시고 원사님들 권면하시고 집사님들 직접 일을 하시는 거죠. 예, 개척 초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계속해서 몇십 년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거는 역기능적인 교회입니다. 예, 구제하고 선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인데 이것은 성실함으로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시카고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편지를 써주셨잖아요. 한번 편지를 읽어보세요. 저는 그분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너무 많이 배워요. 수백 명, 어쨌든 수천 명 가까운 인원이, 지금은 이제 기독교인과 줄었지만 수백, 거의 천 명이 육박하는 성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성실하게 성실하게 변함없이 하시는, 그래서 몸에 암이 세 개나 있으세요. 네. 네, 성실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노회에서 왔을 때도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노회 수련회를 많이 다니면서 부족했던 점들을 메이크업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감동을 가지고 우리는 몇 분을 안 섬겼지만 교회를 섬기는 결과를 낳게 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걸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입니다. 지도자, 목사, 장로님을 이야기해요. 남보다 항상 일찍 옵니다. 한 시간 일찍 오면 됩니다. 한 시간 늦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가 바쁘다고 가정일 본다고 하면 그 목사 아니에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성도들이 있는데 떠나버리는 그 장로 아니에요. 항상 남보다 일찍 오고 늦어도 30분 전에 오고 30분 후에 가서 돌아보는 거죠. 목사님과 함께. 이번에 선배 목사님, 고향 선배 목사님이 같은 노예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어느 집사님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자기는 어른이 목사님이셨고 아버님이 수장로님이셨는데 그때는 수석 장로님이라는 게 없으셨죠. 많은 부분을 감당해 주는데 마치 그분이 저희 아버님이 생각난다면서 마지막 떠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있는데 옆에서 돕고 이렇게 계시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도자, 목사, 장로, 우리 집사님들은 오대임 받은 집사님들은 남보다 항상 일찍 오고 남보다 항상 늦게 가면 그게 성실함이에요.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설수수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시험 들어버리고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목사가 시험 들어버리고 장로님이 시험 들어버리면 그게는 소망이 없어요. 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꼭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돕는 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해요.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구원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큰 구원의 역사에 그도 우리 한들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작은 귀퉁머리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지체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와 지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리를 잊어버리고 직무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행동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막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와 지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수고하고 주 안에 다스리는 교회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종을 존귀히 여겨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은 주의 종밖에 없어요. 그 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함으로 인하여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해야 돼요. 주의 종을 존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좀 부정적인 말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대접받는다 그래서 전혀 생활도 되지 않는 삶의 자발적 가난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목회자들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다 어려우세요. 은퇴하신 후에 다 어려우세요. 그런데 너무나 높은 기준을 대면서 자기들은 좋은 차 좋은 집 사치 다 하면서 목회자에게는 너무나 엄격하게 대하는 기준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거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일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자체가 헌신이거든요. 주의 종들은 다 대학원 이상 나오신 분들이에요. 어디 가면 다 세상에서 일하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분들이 주의 복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대접받는다 하면서 삐뚤어진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일함으로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줘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런 존중의 여김을 받을 때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모습들이 상호작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화목해야 돼요. 이번에 와서 노예 목사님들이 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냥 식사하라고 식사비 드리고 그냥 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첫날 남전도회가 다 나오셨고요. 권사님들이 다 나오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다 나오셨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고전적 이민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카고에서. 근데 정말 가정 같은 교회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충격받고 도전받고 마음에 담고 제 손을 꼭 잡아주고 가셨어요. 마치 멀리 시간 딸을 놓고 가는 친정 가족들처럼 떠나시면서 저도 한참을 배웅해드리고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화목해야 돼요. 안심하고 가신 거예요. 가장 멀리에서 저희가 노회를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목사님이 잘 섬겨주고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된다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게 화목이죠. 그리고 다시 곤면합니다. 이런 화목한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교회가 돌아가면 안 돼요. 규모 없는 자들을 곤면하고 잘 가르쳐야 돼요. 영적인 권위와 질서 속에서 목사가 목사되고 장로가 장로되고 권사가 권사되고 소열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를 잘 시켜줘야 돼요.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잘 해야 되고 장로님들 그 말씀들을 성도들이 살고 있는지 살펴줘야 되고 권사님들이 넘어진 자들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집사님들은 예배와 교육 성교에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면서 하는 나라를 확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이 특수한 교회도 주시긴 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셨어요. 제 개인적인 욕망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이 더 많이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고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규모 없는 자들을 권면하고 잘 가르쳐야 돼요. 전부 다오다오 개인적인 이기적인 성도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규모 없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잘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안수집사님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재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아니해야 돼요. 연약한 자들 봉사하다 넘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쫙 달라붙어줘. 우리 교회 권사님 세 분이시잖아요. 삼위일체 권사님들이 세 분이 딱 모여서 한 팀을 이루어서 아니해줘야 돼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요. 우리 남존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장로님이 잠깐 간증을 하시는데 차에 문제가 있어 도와주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식사를 딱 대접해주잖아요. 그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래 참는 거야.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예,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게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지체의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의 지체의 모습으로 복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본된 교회는 하나 통일성이고 여러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머리로 여러 지체로 영적 권위와 질서 속에서 지체를 통해서 복된 교회를 이루어나가시며 화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루어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섬기고 가르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고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예배교육 성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잘 교육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하여서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섬기고 가르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신 모두가 되시는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묻는 교회는 여러 지체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지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하면서 구제하면서 다스리면서 긍휼을 베풀임으로 즐거움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화목과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 되면 다양성을 누리며 섬기며 가르치며 풍성한 은혜를 이루며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고 복음의 영광이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에는 오하이오 콜럼버스 한들교회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면 한들교회 웹페이지나 제 BBN에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에는 방송을 소개하고 이웃을 구원회로 초청하는 청취자 초청카드인 ITL 카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8개 언어로 제작되어 매년 세계 곳곳으로 보내지고 있는 이 카드는 명함 크기의 작은 카드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작은 카드를 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도 이 ITL 카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방송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시면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3: 조용히 해.
4: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에베소 마쳤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바로 뒤에가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2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그 에베소서 마칠 때 인사의 말 있죠. 지난주에 그 에베소서 마칠 때 인사한 것. 6장 23절 한번 보세요. 6장 23절. 에베소서 6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옛날의 편지는 마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인사하고,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 편지할 때요. 시작할 때도 이런 축복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축복 인사가 2절이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지난주에도 이렇게 마칠 때 인사 했죠. 오늘 친구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친구 보고 목사님 말할 테나 따라서 하시면 돼요. 옆에 얼굴 보세요. 친구에게. 아니면 선생님이라도 얼굴 보고. 여기는 누구? 엎드려 있는 친구 누구? 소윤아. 옳지? 자모나. 옳지. 잠시만. 축복해 주세요. 자모나 소윤이한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편지를 마칠 때도 또는 편지를 시작할 때도 인사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빌립보서를 보기 전에 이제 전체 내용이 뭔지를 또 빌립보가 뭔지를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앞에 화면을 잠시 봐주세요. 빌립보라는 것은 도시 이름이에요. 이 빌립보라는 것은 도시 이름인데 언제 생겨진 도시냐 하면 확대는 안 됩니까? 그대로 두세요. 빌립보는 언제 생겨진 도시냐라고 하면 지금부터 2000년도 훨씬 전에 생긴 도시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들어봤나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 오늘 성경 빌립보서 돼 있죠? 필립, 영어로 하면 필립이겠는데, 이 빌립이라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인데, 이 빌립이 그 도시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할 때는 물론 그보다 훨씬 뒤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성은 알렉산더 왕까지 얘기를 하자면 벌써 2000몇백년 전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도시인데, 여러분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자, 빨간 줄 보십시오. 빨간 줄, 에게해 하는 거 보여요? 제가 지도를, 지금 커서가 보이죠? 화살표 보이죠? 저게 보면 밑에, 왼쪽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왼쪽 밑에가, 저기가 고린도라는 조그만한 섬은 아닌데, 그 연결되어 있어요. 고린도예요. 고린도. 지금 화살표 되어 있는 저는 아테네라는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 그 밑에가 섬처럼 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훈서라고 하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거기서 바다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자, 오른쪽 가면 저기가 터키라는 곳인데, 여기에 보면 에베소서, 스머나,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하는 교회, 일곱 교회가 저기 있어요. 지금 화살표 있는데, 거기서 저 위로 올라가세요. 에게에. 자, 빨간 화살표 있죠? 빨간 화살표에서 거꾸로 내려오세요. 빨간 화살표 거꾸로. 저 안디옥 기역자 있는 부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위쪽에 쭉 오른쪽으로 조금 와서 밑으로 내려오세요. 네, 쭉, 자, 거기, 자, 여기 예루살렘 보이는 거 있어요? 여러분 눈이 좋으면 보일 거예요. 밑에 예루살렘, 바로 옆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 예루살렘에서 위로 쭉 올라가세요. 위로 쭉 올라가시면, 거기가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 제일 먼저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서요.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가는데,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되는데요. 요 지도에 그림은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이에요. 빨간 선이 2차 전도여행인데,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에 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빨간 선을 딱 한번 올라가 봅시다. 쭉쭉 위로 올라가죠. 자, 여기 가서 저기서는 뭐 타고 가야 돼요? 걸어가요. 저기까지는. 안디옥에서 저까지는 걸어가는데, 저기서는 배 타야 돼요. 배를 타고 올라가니까, 예, 저 위에 빌립보라는 성이 있어요. 예, 빌립보라는 성은 지금부터 약 2,200, 3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죠. 그때에 빌립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려 약 2,000년 전에 바울이 걸어서 배를 타고 몇 달이 걸려야 돼요. 저 거리를 가려면.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은 그 빨간 선을 따라 가보세요. 빌립보에 갔다가 다시 쭉 이렇게 내려오면 베레아로 내려왔다가 다시 거기서 배를 타고 그리스 아테네 들어가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고린도 밑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목사님 이 코스를 따라 한번 가봤어요. 저 터키하고 아테네하고 이 그 고린도에 가봤어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막 버스를 타고 가지만 그 당시에 다 걸어가고 배 타고 간 거예요. 자, 그 고린도에서 다시 길을 건너요. 길을 건너 터키 지역으로 온 거죠. 거기서 다시 빨간불로 쭉쭉쭉 따라 내려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이 그 당시에 2000년에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빌립보서 보는 것은 어디예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무려 약 2000년쯤 전, 뭐 딱 2000년은 안 되세요. 뭐 1900년 정도 전에 기록된 편지예요. 이 편지를 보세요. 1절 보세요. 다시 이제 끝이도 됩니다. 자, 다시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어디에 가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몇 년 전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도 보내고 연보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0: 물론 성도들이 다 읽으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 쓰면서 제일 먼저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편지 쓸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의 편지하는데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한번 보세요. 또 따라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빌립보라는 성, 아까 지도를 봤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잘. 예. 사람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지금 그림 시간이 너무 없잖아. 그래서 이거 사람이라고 보면. 예.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만 성도냐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많진 않겠죠? 빨간 거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 표시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1: 다섯 명.
0: 아,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도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요즘은요, 예수 믿는 사람 이곳저곳 뭐 교회도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해요. 예수 믿으면 매도 맞아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 명, 스물 명, 이래밖에 안 돼요. 빌립보 교회 이렇게 말하면. 뭐 고린도 교회도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열 명, 스물 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주 신앙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편지하면서 인사가 이거죠. 2절에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편지 보내는 사람이요. 이걸 발신자라고 그러죠. 발신자. 편지 보내는 사람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발신자가 바울인데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발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발신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수신자라고 그래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죠. 이 받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인사말도 뭐예요? 인사말도. 인사말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1절에서 2절까지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모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인사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뭐냐 하면 값 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오늘 3월달 맞아요?
1: 네.
0: 3월 친구를 오늘 왜 해요? 2월달 아니에요 지금?
1: 2월달이요.
0: 아, 2월 마지막, 아, 마지막에 3월달 하네요. 3월 친구들, 오늘 생일 친구들 이렇게 상품과 선물을 준다고 했네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
1: 와, 카드 완전 많다.
0: 카드 많죠? 이걸 왜 줘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왜 줘요, 이거? 교회 왔다고 줘요?
1: 아니요.
0: 그럼 왜 줘요? 여러분 뭐 착했다고 줘요?
1: 아니요.
0: 왜 줘요? 자, 보세요. 이유 없이, 아무 한 것도 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편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알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같이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마음에 다 오게 되면 이야, 나 죄에서 용서받았네. 우와, 나 지옥에 안 가도 되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와, 천국 가게 되었네? 와, 정말 감사하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나는 한

0: 우리들이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 지금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야, 너는 우리 마을에서 나가. 너는 우리하고 같이 장사하는데 들어오지 마. 재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며칠 전에 지난주에 8월 그 음력으로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이라 그래요. 그럼 정월 대보름이란 것은 보름달이 크게 떴을 때 사람들이 뭐였어요? 마을에서 달집 소원 빌었어요. 맞아요. 달집 태우기. 달집을 만들어 놓고 그래 불을 붙여 놓고 거기에 소원을 써서 종이를 거기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그게 비는 거예요. 달에게 달림 우리 소원 들어주세요. 소원 들어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절하고 그다음에 술도 먹고 뭐 음식도 먹고 선물도 주고 막 그랬어요. 저 송정 바닷가에는 미역도 준다 했는데 받아놨어요 미역? 못 받았어요? 안 줍니까? 미역국 시식만 하고 미역은 안 주더래요. 그 누가 후원을 적게 했구나. 어떤 사람은 거기 가니까 몇 백만 원씩 후원도 하고 이래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전부 달에게 빕니다. 복 주세요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나는 여기에 갈 수 없어요. 나는 달집 태우는데 절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안 가면요. 동네 사람들이 너는 다음부터 우리가 장사할 때에 너는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 너는 장사할 때 끼워주지 않아. 이래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당시에 빌립보든지 어느 마을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둬서요. 예수님이 진짜거든요. 막 달에게 비는 것은 가짜거든요. 그 가짜들이 가득한 곳에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 가짜들이 진짜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때리고 때로는요 집에서도 쫓겨나야 돼요. 야, 너 예수 믿니? 그럼 너 쫓겨나가. 실제로 옛날에 우리 교회에요. 이 널푸른 교회에 어떤 아저씨가 왔어요. 이 어떤 아저씨가 왔는데 교회를 몇 번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 전도해서 이제 교회 가서 해서 몇 번 나왔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나가니까 그 자기 집안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장남이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너 만약에 교회 가면 그 당시에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 그 집안 문 중에서 유산을 물려주는데 20억 되는 땅을 물려주는 20억 여러분 20억이 얼마인지 잘 모르죠? 약간 20억이라는 유산을 물려주겠다 하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가면 20억 유산을 못 받고 교회를 안 가면 20억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1: 교회 다닐래요.
0: 아, 은호만 그렇게 하겠지, 그죠? 니는 20억 가치를 몰라서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근데 이 아저씨는 그때부터 교회를 못 왔어요.
1: 왜요?
0: 왜? 예수님보다는 뭐가 좋았어요? 20억이 돈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에게 편지 보낼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 쫓겨나도 괜찮아. 나 20억 돈 없어도 괜찮아. 나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죄 용서, 영원한 하늘의 생명 나는 이것으로 감사해요 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요. 핍박을 받는데도 평강한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도 나는 괜찮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거든요. 예수님이 전부거든요. 나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어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기뻐요? 집에서 쫓겨났는데 뭐가 기뻐요? 집에서 쫓겨났는데 뭐가 기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2절을 읽으면서 우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자들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 아무 기쁜 일이 없어요. 뭐 되는 일도 없어요. 그래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0: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권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에는 일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꾸준한 것이죠. 뭐 그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충성스럽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라. 예서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낳느니라. 그냥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명한 J.R. Tolkien이라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영화도 있고요. 고전 작품인데 그 반지의 제왕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아마 봤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시리즈가 있는데 하나가 반지 원정대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서 회색의 간달프가 백색의 사르만과 맞서게 되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사르만이 악마 사우론의 힘에서 중간 계층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맡았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임무를 배반을 합니다. 게다가 사르만은 더 악해져서 악마인 사우론하고 동맹을 맺기까지 했죠. 전에 친구였던 두 사람은 엄청난 선과 악의 싸움을 벌립니다. 악마와 동맹을 맺은 사르만이 끝까지 한 길을 가서 본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던 그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러질 못했어요. 중간에 딴 길로 간 거죠. 유다의 사울왕도 끝까지 한 길을 가질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은 바르게, 올바르게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 이것은 이제 사울이 옳았을 때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으니까요. 그런데 재미삼아서 주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잘한 일이었죠. 그런데 블레셋 대군을 물리칠 방법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울은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라, 내가 그에게 가서 물어보리라고 그랬어요. 앞의 행동과 뒤의 행동이 달라진 거죠. 정반대로 갔어요. 완전한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신의를 어기면서 또 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의 말이 옳다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더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우리의 맹세를 지키고 진실된 모습으로 계속 일관성 있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실하단 말은 바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끝까지 옳은 한 일을 하면서 한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그게 신실한 것이에요. 그것이 충성이죠.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죠. 무엇이 여러분들의 옳은 결심을 지키는데 과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또 왜 진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한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끝까지 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만약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 천국에 있을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마저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 있게 대답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또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와 같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구원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그 노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BBN 청취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유대인의 회당에서 어떤 학생이 랍비에게 질문을 냈습니다. 만일 머리를 두 개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두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까?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아라. 그때 양쪽 머리가 다 아파하면 한 사람이다. 근데 만약 한쪽은 아파하는데 다른 한쪽 머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두 사람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 사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컨셉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몸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부부 관계는 둘이지만 하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합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united 혹은 joined together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킹 제임스 번역을 보게 되면 cleave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은 접착제로 붙이듯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차원에서 부부는 마음도 생각도 하나여야 됩니다. 뜻과 의지도 같아야 됩니다. 심지어 감정과 느낌도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한쪽이 기뻐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한몸된 결혼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한몸되어 사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설명한 일대로 얼마나 어려운지, 한몸되기는 커녕 수십갈래로 찢어진 몸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국의 오한숙 씨가 쓴 책에 표현해야 하면 살어 마루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행복해야 될 한몸 관계가 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관계가 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죽지 아니한 자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정립되어 왔던 자아중심적인 생각, 아집과 주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됨의 관계로 스며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비유를 했어요. 호세아서 같은 것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를 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려 한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묘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시든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관계. 흔히 이것을 우리 바울 서신을 공부한 성서학자들은 mystical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공부해보게 되면 in Christ라는 단어가 나오고 Christ in m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나 혹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나 이것을 interchangeable하게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는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인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지 성경이 제시하는 건강한 크리스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성장과 변화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구원사건은 단순히 죄 문제를 처리하고 죽은 후에 심판을 면하는 이런 사건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고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 가는 도식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성립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뉴 릴레이션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크리스찬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을 점검하려면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점검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시간이 흐르면 성장하고 자라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성이 있어야지 삶이 변할 수 있고 변화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늙어간다고 하는 것과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growing up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growing old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만 흐른다고 성숙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지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제가 늙어간다는 증거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늙어감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 많아져요. 한 번 말하면 말이 길어지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반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쓰는 용어 중에 왕년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이미 늙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면 아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래전에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우스개 소리 같은 실화 하나가 나왔어요. 어느 날 딸이 엄마랑 대화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보다 엄마 나이가 더 많지? 그랬더니 옹 그렇대. 근데 왜 아빠는 엄마한테 반말을 하고 엄마는 아빠한테 존댓말을 쓰느냐. 그때 그 엄마가 딸의 귀에다 대고 그 시대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가리키면서 안 그러면 쟤 삐쳐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른들 삐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섭섭병에도 잘 걸리게 되고 어른들도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성숙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바로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관계성을 가져야지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 연조가 얼마나를 따지기보다 과연 나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열매가 있는 바른 성숙을 이룰 수가 있을까? 우리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된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 삶을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로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참된 성숙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5장 끝부분까지 바울은 구원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죠. 즉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6장부터는 톤을 조금 바꾸어서 구원의 생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즉 칭의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새롭게 된 크리스찬 삶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1절과 2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 질문과 대답은 칭의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마음대로 죄 짓고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으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질문이에요. 흔히 말하는 라이센스로 생각하는, 구원을 라이센스로 생각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anyway 천국 갈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겠냐는 이와 같은 인식에 대해서 바울은 반박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2절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separation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컨셉은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죄와는 관계를 단절한 사람들이에요. 죄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이미 제가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도 죄를 짓죠.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디퍼런스는 죄에 거주하면 안 된다. 죄 안에 나의 삶의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 리자이드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유혹의 마음들이 우리 심령을 지나갈 수는 있죠. 그런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수십 가지의 죄의 생각이 지나가고 미혹의 생각들이 지나가지만 지나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죄에 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열매가 있는 크리스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한다면 과거에는 죄에 내 인생의 거주지를 두었다면 이제 우리 영적 삶의 거주지가 죄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 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을 확립해 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 진정한 차원에서의 변화도 가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성숙을 향해 나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주신 본문에 보시게 되면 진정한 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 삶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장사됨의 원리. 우리의 옛자아를 장사지냄으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장사지냄으로 New Relationship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 모두가 그래픽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baptism, 침례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게 되면 사실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반복됩니다만은 합하여, 연합하여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baptism의 의미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세례냐 침례냐 이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배경에 속해 오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제가 이 침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의 본심은 그건 아닙니다. 침례는 하나의 심볼리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냐 침례냐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세요. 이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준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이것도 굉장한 오해입니다. 만일 저희 교회가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를 주장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baptism의 미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세례냐 침례냐 논란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 자체가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 받는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나의 옛 생활과 모든 죄가 주님과 함께 죽으심을 선포하는 행위가 침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아니하고 죄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했어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지낸 바 되셨어요.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백티즘을 행할 때에 단순히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만으로는 조금 연약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 속에 장사된 것처럼 우리가 물 속에 잠기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 속에 잠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자아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백티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침례의 의미를 바르게 좀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좀 물값이 들어가더라도 물의 양이 좀 많고 훌륭하더라도 물 속에

0: 잠겨야 돼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보게 되면 사실 초기 교회 때 모든 베프티즘은 잠기는 침례를 줬어요. 아신 대로 예수님도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세례받으셨나요? 침례받으셨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파 교단을 다 추려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동의했어요. 누구나 다 침례받았다고 생각합니다. 1세기 때, 2세기 때, 3세기 때, 4세기 때까지 모든 초기 교회 시대의 다큐멘터리를 다 점검해 보십시오. 어느 한 것도 예외가 없이 다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로만 캐톨릭 교회에 의해서 약식 세례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너무나 보편화되다 보니까 나중에 개신교로 넘어오면서도 너무나 보편화되다 보니까 특별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를 베푸는 교단이 더 크다 보니까 오히려 침례를 이야기하면 좀 미안해요. 뭐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혹시 이것 때문에 또 마음에 짐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오리지널을 이야기하자면은 오늘 본문의 바울의 얘기냐 하면은 침례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지냄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적당한 차원에서 죽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정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물속에 잠기듯이 우리가 머리만 잠그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가슴이 변하지 않고 손발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모양만 살짝 바꾸는 이와 같은 헌신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됐다면 나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나를 장사 지내버림으로 나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수양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몇 사람이셔서 마침 그 수양관 옆에 있는 맑은 강가에서 침례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례옷을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옷을 입은 채로 강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한 청년이 목사님이 그를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제 주머니에 지갑을 빼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닙니다. 형제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사람이 만든 일종의 조커이긴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잠겨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만 잠기고 어떤 부분은 잠기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진정한 차원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처럼 우리의 옛 생활도 이와 같이 장사 지낼 때 나의 옛 생활, 옛 속성, 옛 야망, 옛 가치관을 다 장사 지내버릴 때 비로소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변화를 경험하려면 먼저 1차적으로 나의 옛 생활을 장사 지낸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장사 지낸 후에는 새 생명으로 사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장사 지낸 후에는 새 생명으로 사는 원리를 우리가 장사 지내고 물속에 잠긴 후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돌아가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잠기게 되면 반드시 물에서 위로 올라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4절 하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By the glorious power of the Father. 예, New Living Translation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아버지의 영광된 능력으로 즉 이것은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 삶은 나의 옛 생활을 장사 지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침례를 받고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물에 잠기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역사가 벌어졌나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영광과 능력으로 살아가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옛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그래서 나의 옛 생활을 죽여버리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가지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위에서부터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능력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차원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지 참된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크리스천 삶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 삶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항상 평탄하고 순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무덤 속에 잠기는 것처럼 절망의 나랑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한 가지 기억하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덤의 밑바닥까지 떨어질지라도 크리스천 삶은 절대로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덤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덤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안에 이미 무덤까지도 깨뜨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파워가 내 심령과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여러분이 건강하고 또 위대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오래전에 나온 책이긴 합니다만은 그 DC 윌슨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당신의 날개로 나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 제목이 Take My Hands, 나의 손을 잡아라,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은 인도의 유명한 의사인 마리 보기스라고 하는 한 자매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이 마리 보기스라는 분은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서 순둑하게 잘 자라던 그런 자매님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꿈도 있고 계획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생각지 않던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게 됐어요. 그리고 얼굴마저 흉측한 몰골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지금까지 그가 꿈꿨던 모든 꿈이 일시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 무엇도 이 절망을 벗어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무덤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완전한 절망 가운데 찰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순간에 한 가지 새로운 희망이 떠오릅니다. 바로 그것이 그녀에게 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아파하고 생소한 운명과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하나님만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중에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다리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다리가 없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나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이와 같이 장애자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장애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살 수 있는 새 탄생의 삶을 주셨다. 그때부터 이 자매님이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또 열심히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자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남겼던 고백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한 발짝도 내릴 수 없을 때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Take my hands, 나의 손을 붙잡아. You can fly, 너는 다시 날아오를 수가 있어. 저는 이것이 크리스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크리스천 삶의 현장에도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과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넘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에 내 손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게 되면 내가 넘을 수 없는 강을 넘게 되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향해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축복의 삶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척박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차원의 성장을 이루려면 내 삶의 주인이 바르게 결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섬겼던 주인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이 내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요? 이 말씀 뒤에는 그동안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다는 뜻일까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세상적인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은 중립이 아닙니다. 뉴트럴 존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들 주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죄에게 속하든지 내 마음에 죄가 왕노로 타든지 아니면 주님이 왕노로 타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항상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속에 죄가 가득 차서 죄가 왕노로 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죄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편안하게 잘 살아도 삶이 비참하고 타락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인생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시면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랑과 환희 가운데 참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옛생활이 자리 잡고 있고 옛날 누렸던 쾌락과 옛생활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할 수가 없고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옛생활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차원의 회복과 능력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홀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됐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In Christ and Christ in me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홀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꼭 붙드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과제를 향해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미국 샬롯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구령의 열정 하나만으로 수십 년 동안 방송을 지켜오고 또 방송을 이끌어온 순수 복음주의 기독교 방송입니다. 저희는 현재 AM, FM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어와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독일과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총 8개 언어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방송국입니다. 저희 BBN에 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시거나 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에 올려진 정보들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믿음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전성민 강사의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읽기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3: 5분 지났으니까요. 애써서 오신 분들, 빨리 오신 분들 더 저희가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라는 주제 아래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또한 그것을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읽는 것이 조금 더 주님의 마음에 기쁘고 합한 것인지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말씀 읽는 것이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강의안 받으시면 됩니다. 예, 제가 같이 나누게 되는 주제는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 읽기입니다. 영어 부제가 그 내용을 어떤면서 요약하고 있는데요.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자 라는 것이지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 조금 더 내용을 진행하면서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사실은 이제 요 내용은 저희가 성경 자체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저희들의 태도, 어떤 방향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도 제목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간략하게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짚어봐야 될 텐데요. 세계관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렸던 책, 한국말로는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는 세계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The comprehensive framework of one's basic beliefs about things.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서 가지는 근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이제 뭐 framework, 그 다음에 basic, belief, things,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책을 보시면 그 각각의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한글로 번역된 걸 보셔도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서 가지는 근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뭐 75분을 다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목표는 아니니까요. 제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 개념을 가장 쉽게 이렇게 설명하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좀 되긴 했습니다만 쓰여진 책 중에 송인규 교수님이 쓰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그야말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저희가 세 가지 요소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통찰을 주는데요. 하나는 기독교, 하나 세계, 그리고 관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 어쨌든지 간에 무엇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관점이란 말도 뭐 사실 여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때 한국에 이렇게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눈빛이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죠. 제가 이렇게 가끔 인터넷 그 드라마나 그 인터넷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텔레비전도 제일 많이 보고 인터넷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는 자리가 바뀌면 풍경도 변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걸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물에 대한 이해가 바뀔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관점들인데 특별히 그것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온 세상을 다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호반복적인 느낌입니다만 기독교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기독교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또 저희가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을 텐데요. 기독교적이라는 것을 저희는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 이야기에 토대하여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가 되겠죠. 근데 또 하나 질문이 이어지죠. 그럼 성경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 혹은 요한계시록까지의 긴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바라본다는 건 너무 내용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어떠한 핵심을 갖고 있냐라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로 요약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면 그건 성경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말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주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것과 관련해서 창조주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과들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우리가 뭐 결혼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부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해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또 그리고 구속,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도로 회복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오늘 강의 내용은 성경 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 읽기,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과 성경 읽기, 십자가의 구속과 성경 읽기 이렇게 세 주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저희가 이해하는 특별한 방식이 우리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이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십자가의 구속을 아는 사람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건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고민이 좀 들었던 거죠. 성경 읽기는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 그렇죠? 성경을 저희가 안 읽어서 문제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구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제 구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래저래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것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었냐 하면

0: 한 주제로 네 개 나누는 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조차도, 그렇죠?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작업조차도 타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그냥 잘못되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긴 합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들의 어떤 타락한 본성이라든지 타락의 결과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분석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이 주제의 저의 맨 처음에 고민거리였었습니다. 제가 했던 고민들을 좀 나눠보고 나중에 한 20분 정도 바라기는 시간이 좀 나오면 저희가 같이 그런 고민들을 좀 이야기하고 제가 또 도움을 받고 배우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성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저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라는 사실, 창조주시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게 도대체 세상을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 다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겠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그야말로 원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관에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창조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가장 다져야 될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원래 모두 선하며,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야기를 저는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얘기가 자꾸 번지면 시간이 모자리겠지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 거 빼먹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에는 저희들의 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사고력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송은기 교수님의 책을 보게 되면 창조의 범위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책들을 봐서도 창조는 포괄적이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창조 그러면 보통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셨다,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도 또 기관들 또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잠재력이 발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축구,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제가 궁극적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새는 이제 로켓 시대가 되잖아요. 로켓 기술, 하나님의 창조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 고백, 에서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은 본래적으로 성스럽고 어떤 것은 본래적으로 세속적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배격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의 천지는 그냥 모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근본적으로 성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종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0: 그게 이제 저희가 창조, 타락, 구속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타락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좀 짚어볼 부분이 될 터인데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건 맞지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것도 창세기의 분명한 진술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을 이야기하면서 타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숙제와 고민거리 참 많이 있긴 한데요. 그 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보시게 되면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 읽기를,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제가 표시를 해놨을 텐데요. 그 얘기는 저희가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성경 읽기라는 것이, 그렇죠?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경건한 행동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에서 문제인 거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선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구별

0: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접대하기 위해서 주방일을 한 것도 그렇죠. 사실은 성경을 읽는 일만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라는 일상의 다른 영역의 일들과 성경 읽기가 본질적으로 성경 읽기는 무조건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돕는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보다 항상 우선한다 그렇게는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우선순위들이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성경 읽기라고 해서 다른 일들보다 본래적으로 더 경건한 일이다 라는 것은 약간의 오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좀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통찰은 성경을 읽는 방식에 관한 것인데요. 저는 이제 소위 학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저희가 성경을 영어로 이제 디보셔널하게 읽는다는 표현이 있죠. 제가 큐티 시간에 읽고, 묵상하면서 읽고,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을 찾고, 그러한 소위 말하는 스피리추얼한 읽기와 이게 대조되거나 반대되는 것인가? 라는 이제 생각을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읽고 싶은데 성경을 가장 경건하게 그리고 제대로 읽는 법은 기도하면서 읽고 성령의 깨달음을 받는 것이지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 사실 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성서학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학자들의 글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분들의 연구를 읽고 공부하는 것과 기도하고 성령의 깨달음을 구하며 성경을 읽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대립되는 것일까? 서로 배타적인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죠. 얼핏 생각하면 학문적으로 특히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분석하고 읽는 것은 성경에 온전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다 혹은 세게 말하면 잘못 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 또한 아까 창조가 배격하는 소위 말하는 성속 이원론이라는 게 있는 거죠. 창조가 배격하는 성속 이원론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경건한 것이고 저희가 먹고 자고 노는 것은 경건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직접 구하는 것만 경건하고 바른 것이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일이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성속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창조 이해와 반대되는 생각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는 학문적인 성경 읽기와 영적인 성경 읽기가 서로 이렇게 대조되거나 배타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 학문적인 연구가 뭐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잘못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것은 학문적 연구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것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 왜곡되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방금 어려운 말이 나왔죠. 자체 혹은 구조라는 말과 방향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좀 타락할 때 이야기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컨대 저희가 갖고 있는 이성과 그 다음에 지식과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이성과 그동안 쌓여져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결코 불경건하거나 혹은 타락한 성경 읽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아서 홈즈라는 기독교 철학자 그리고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논의들을 많이 했던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 가운데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All truth is God's truth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리라면 그렇죠? 옳은 것이라면 참된 것이라면 그리고 저희가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저희가 진, 선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진리라면 선한 것이라면 아름다운 것이라면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의 창조로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향과 구조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설명이 좀 필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월터스라는 교수님이 세계관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하면서 도대체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그러진 것이 뭐냐? 영향받은 게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살아가고 약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라는 것을 뭐 몇 가지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영역들을 이 표에 담아봤습니다. 뭐 교회, 가정, 정치, 사업, 예술, 교육, 출판, 사고, 감정, 동물, 동식물, 무생물 이런 것들이 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일 텐데요. 이것이 타락해서 타락은 하나님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지 않느냐 혹은 경건하냐 불경건하냐 거룩하냐 속되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냐 하면 그야말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렇죠? 정치, 사업, 돈 버는 건데 그렇죠? 돈에 눈이 벌게 진 경우에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술, 문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것들을 인간만을 노래하는 인간만을 얘기하는 그러한 예술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이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떤 것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을 등지게 했다고 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을 여전히 향하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세속적인 것이고 라는 생각들을 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갔다가 회귀하여 죽게 돌아온다 했을 때 그 얘기는 실천적으로 그렇죠? 타락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다가 회귀해서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되었다. 이게 그 말의 동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속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타락의 영향을 받은 것은 그래서 갈라지게 된 것은 모든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경험이 잘 아는 것처럼 아무리 교회라 하더라도 그것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영향에 있고 세속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어떤 교육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거룩한 일들이 보여지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고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조와 방향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를 나름대로의 구조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구조 자체가 타락으로 인해서 이거는 선한 구조, 악한 구조, 구조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조는 원래 하나님의 선한 창조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각각의 영역들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지 않느냐라는 방향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조와 타락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소위 말하는 구조와 방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약간 반복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성과 지성도 생각해보면 이성과 지성이 그 자체, 이성과 지성의 그 구조 자체가 타락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과 지성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향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그것의 목적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성령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과 결코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희들에게 주신 이성과 그리고 지난 역사 가운데 인류에게 주신 그동안 축적된 지식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겠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창조를 그리고 그 의미를 온전히 고백하는 성경 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창조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서 탁 놓으면 시계가 알아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잘 가니까요. 그런 건 이제 조금 테크니컬한 용어로 이신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디이즘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적인 신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수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사역을 돕고 또 이뤄내는 일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수많은 동역자와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도 재정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BN도 지금까지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또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남모르게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방송 선교 사역에 물질로 또는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 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피해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은 3주 전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이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죽든지 살든지 이제는 내가 결단을 해야지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권력의 2인자였던 왕자였던 요나단에게 나아갑니다. 요나단에게 나아가서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 나를 죽이든지 나를 살리든지 당신이 책임지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에게 나아갔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은 섬을 지고 불로 뛰어는 그런 모험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내게 무슨 죄가 있느냐? 죄가 있으면 당신이 말해달라. 그리고 죄가 있으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온 당신이 책임지고 당신의 손으로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호소하지요.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를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지 않느냐. 결코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중대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나하고 의논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요나단 아버지를 변호합니다. 문제는 그런 맹세를 한 이후에도 사울 왕이 다윗에게 또 창을 던졌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사울 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의 관계는 매우 좋은 관계였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다윗과 아버지 사울을 신뢰하고 있는 요나단 사이에 사울 왕의 본심이 무엇인가? 사울 왕이 과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심각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우정과 신뢰는 필설로는 형용키 어려울 만큼 깊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뢰가 두터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 사울 왕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 달랐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나단은 아버지를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사울 왕도 아들 요나단을 무척이나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아들 요나단과 의논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행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아마 한 번도 아버지 사울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던 신실한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단의 하나님 사랑은 다윗의 하나님 사랑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신실한 요나단은 신앙이 그리 깊지 못한 아버지 사울을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때문에 아버지와 몇 번이나 격돌하기는 했지만은 요나단은 아버지를 배신한 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을 버렸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 사울 왕 곁에 있었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함께 나갔다가 아버지와 함께 그 전장터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누가 불의한 아버지를 사랑한 요나단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사울 왕의 본심을 시험해 보는 일에는 합의했습니다. 아버지의 본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매달 초하루가 되면 사흘 동안
문무백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정보고를 받고 또 왕의 지시를 신하들이 왕의 지시를 받는 그런 게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거기 나가지 않은 이유를 거짓으로 꾸몄던 것입니다. 여차여차한 이유 때문에 왕의 자리에 안 나와도 된다. 이것을 요나단이 허락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요나단의 그런 변명을 들으면서 아 그랬느냐? 그러고 넘어가면 사울왕은 진정으로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 말을 듣고 요나단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은 다윗에게 내가 휴가를 하라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사울왕이 화를 내면 다윗의 생각처럼 과연 사울왕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예상, 이런 예단을 하면서 사울왕을 시험하기로 두 사람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왕에 대해서 얼마나 무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험을 통해서라도 다윗에게 진실을 확신시켜 주려고 했던 요나단의 태도야말로 보통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나단의 진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대략 살핀 것처럼 요나단은 진실로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사랑, 다윗 사랑, 이것은 요나단의 거짓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 다윗의 확신이었잖아요. 물론 요나단은 다윗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가려야 합니다. 진실을 가린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요나단이 택한 것은 두 가지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아버지 편을 들지는 않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또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상호 갈등을 하고 있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약자의 입장, 약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왕과 다윗 혹은 요나단과 다윗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강자는 사울왕이고 요나단이잖아요. 다윗이 약자입니다. 다윗이 병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약자가 주장한 그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다윗의 제안은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제안이었음에 틀림이 없지요. 이때 이 다윗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그 요나단의 심정이 사무엘상 20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아버지 사울의 진심을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진실을 시험해 달라라는 다윗의 요구를 완전하게 수용했을 것입니다. 왕의 잔칫날이 돌아왔습니다. 첫날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불편한 심기를 참고 드러내지 않았죠. 그런데 이튿날도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왜 이세의 아들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자 요나단이 말하기를 여차여차한 일로 다윗이 휴가를 요청하길래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마자 사울 왕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그 증오가 폭발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0장 30절이지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애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왕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아하, 이놈 요나단이 나를 버리고 다윗을 택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요나단의 미련함이 그 어미에게서부터 왔다고 엉뚱한 화풀이를 했습니다. 왜 여기서 느닷없이 요나단의 어미가 정죄를 받았는가? 정확한 해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요나단의 어머니가 참 착하고 신앙이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아버지 사울과 같은 사람 밑에서 이런 요나단이 나왔는가 하는 게 항상 신비였는데, 아하, 이게 어머니의 영향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너희 자식, 너 하는 꼬락서니가 말이야, 꼭 네 애미 같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1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그토록 기대했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버지께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본능적인 의지가 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께 거칠게 항의했지요.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슨 일을 했기에 그를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왕이 단창을 들어가지고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졌습니다. 이제 끝이지요. 요나단의 기대는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간에 아버지와 무슨 타협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구나, 이런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어떤 경우에도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에게 다윗 죽이기를 그치라고 요청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아버지를 포기했습니다. 아버지를 포기한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어떤 선함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사울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과 충성은 변치 않았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다윗 정권이 들어서도록 어떤 모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단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고 마침내 전장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요나단과 다윗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사울왕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시험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요나단은 다윗과 굳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그 형식은 두 사람이 함께 사인을 해야 언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요나단과 다윗이 한 마음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면은 순전히 요나단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전에서 맹세한 일이고 그리고 요나단 홀로 다윗을 향해서 부탁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형식은 언약이었습니다. 그 위대하고 준엄한 언약이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절 한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한 말이죠. 요나단은 이때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이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당시 사울왕과 그 신하들은 한결같이 다음의 왕은 요나단이다 이렇게 믿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요나단은 아니다. 다음 왕은 다윗이다. 다음 왕은 다윗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시대의 기운을, 시대의 징조를 파악했던 사람이죠. 두 당사자의 언약이기 때문에 마땅히 다윗의 호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언약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생략되어 있죠. 다윗의 겸양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때는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다만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때 침묵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영적인 어두움이 너무나 안타까웠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는데 아버지 사울은 권력욕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열에 앞장서 있는 사람이 아버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뿐이었겠습니까? 사울 왕 곁에 필부터 살아가는 허다한 간신과 역적들이 수두룩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끝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칼에 다 엎드려질 때 나와 내 자손들을 기억해 달라고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얼핏 보면은 마치 자신만 살겠다라는 이기심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 그는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미래의 왕입니다. 지금 비굴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실권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나단의 믿음, 요나단의 진실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만 살자라는 비겁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는 끝까지 아버지를 지켰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죽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오직 권력의 화신인 아버지와 그 권력에 빌붙어서 하나님을 배신한 무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왕 다윗에게 자신의 자식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비굴함이 아니라 그의 신실한 믿음의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러분 여기 다윗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사울을 필두로 해서 그 권력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들입니다. 요나단은 단순히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다음 왕은 다윗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받기를 진실로 원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진실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정의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잘 보면 기가 막힌 증언이지요.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이기심에 불타는 자기 사랑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스스로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양도했던 것은 그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충분히 용감했고 그는 충분히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는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왕권까지 포기하면서 다윗을 옹호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민한 영적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 못지않게 요나단을 좋아합니다. 요나단이 그립습니다. 요나단의 하나님 사랑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보상받지 못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요나단의 신앙과 인격을 기억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윗이 될 수만은 없지 않아요?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 왕궁을 무사히 탈출하도록 돕습니다. 아니, 이 당시에
요나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까지 사랑하는 다윗, 아니 자기 왕권을 내놓고 사랑했던 다윗에게 요나단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그가 무사히 왕궁을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인생들이 느끼는 인간의 한계지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로 최선을 다해서 다윗이 사울 왕궁을 탈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는 그 최후의 장면을 성경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아이는 아이라고 그랬는데요. 요나단의 부관이나 혹은 단순한 심부름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궁을 떠날 때 들판에는 오직 요나단과 다윗 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아이가 감에 그 이제 부관도 다 떠났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것이 서로 생명을 같이 하면서 사랑했던 요나단과 다윗의 최후의 작별이었습니다. 이후에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로 대적이 되어서 싸우던 상황에서 딱 한 번 아주 잠시 동안 만났을 뿐입니다. 요나단은 왕궁으로 들어갔고 다윗은 그야말로 기약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기약 없이 왕궁을 떠났던 다윗이 더 슬플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더 슬퍼했던 것은 기약 없이 떠나는 그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형 요나단에게 한없는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의 빚을 갚을 기약도 없이 떠나야 했던 처연한 슬픔이 다윗의 마음을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다윗처럼 기약이 없는 미래를 향해서 떠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기약이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희망입니다. 아무리 촘촘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을 돈과 권력과 자기의 경험이 보장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마침내 폐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요나단이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은 내 생애만으로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의 삶이 우리 인생 여정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긴 호흡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나의 시대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오고오는 후손들까지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et.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꽃은 아름답고 화려하며 향기가 나야 합니다. 또한 꽃이 떨어지면 더욱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꽃보다도 열매가 더욱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승리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며,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함으로써 승리 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는 사람은 그리스도 향기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교만의 마음을 이기고, 시기와 원망도 이기고, 게으른 나태함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자만이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똑똑한 놈도 없고 덜 똑똑한 놈도 없고 더 중요한 사람도 없고 덜 중요한 사람도 없고 그냥 에베소 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서로가 긴밀하게 연결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게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교회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예수 안에서 함께를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세 구절이니까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2: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0: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프랭크 비올라라는 분이 쓴 1세기 관계적 교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 1세기 교회가 갖고 있던 이 관계 중심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책 머릿말에서 할 밀러라는 분이 쓴 글에 보면은 이제 그 책 전체를 그 요약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현대 교인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조직이나 기관으로 인식된다. 현대 교회의 제도적 형태와 1세기 교회의 관계적 형태 사이에서 보이는 차이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 여기 보니까 1세기 교회를 그 관계적 형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날의 현대 교회를 제도적 형태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 뭐 다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성경에서 묘사하는 교회의 모습은요, 다 관계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또 하나님의 가족, 이 전부 다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그 교회의 특징은 다 이런 관계적 형태였는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책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불쑥 떠올랐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교제라는 뜻을 가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그 모습을 보이는가 그 내용을 다루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나오는 서로 교제하고 할 때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데 전념하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성도들 상호 간에 이 교제, 코이노니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사용된 그 교제라는 뜻을 가진 코이노니아가 어떤 성격을 가진 교제인지를 바로 그 다음 43절, 44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자, 보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 나오는 통용이라는 단어도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이 교제라는 이 단어의 코이노니아가 세상에서 통용되던 그거랑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교제는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날 요만큼 사랑해주는 만큼 나도 거기에 반응하는 거래적인 성격을 가진 거라면 지금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여기 쓸 때 세상에서 말하는 친교랑은 좀 다른 형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가 또 있는데요. 그 사도신경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그 사도신경을 안 해오면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할 만큼 소중히 여기던 그 신경, 그 사도신경이거든요.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딸랑 일주일에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난 내 신앙인으로 의무를 다했다,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그 코이노니아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은 저는 개척 초기에 분당 우리 교회가 너무 그립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던 그때 분당 우리 교회는요, 글자 그대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념하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이 구현되던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요, 주일날 예배가 11시 예배 딱 한 번이었습니다. 딱 예배 한 번이니까, 아, 두 번이었네요. 9시에 한 번, 11시에 한 번. 9시에는요, 중고등부를 제가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설교를 가지고 9시 예배 때는 쉽게 이제 중고등부 애들에게 설교하고 11시 어른들에게는 또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어른들을 위한 예배는 한 번이 맞습니다. 뒤에 뭘 또 해야 되는 게 없다가 보니까요. 쫓기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고 뒤에 찬양하고 기도가 막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예배를 막 1시간 40분 좀 열받으면 막 2시간씩 드린 적도 있습니다. 막 찬양 시큰 부르고 기도 막 시큰 하고 그렇게 예배가 다 끝나면요,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몇 분 가시는 분 빼고는요, 거의 대부분이 또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집에서 뭐 반찬 이런 게 한두 개씩 다 좀 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막 이 큰 그릇에다가 갖고 온 거 다 넣어가지고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나눠 먹고, 내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코이노니아가. 그랬는데 이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배 끝나면 빨리빨리 차 빼고 빨리빨리 집에 가야지 그 다음 부서가 예배를 드리죠.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요, 정말 소중한 그 무엇을 잃고 있다고,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코이노니아와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 보루처럼 하나 있는 게, 그게 저는 다락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한 7명, 8명, 많으면 한 10명, 이렇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저희는 그렇게 다락방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정말 이게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 모임을 저희가 가지는데요,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 제목이 소중한 다락방, 이게 이제 왜 이런 글을 올렸냐 보니까요, 이제 방학이에요. 종강 모임을 이제 어제 가지고 이제 한 달 반 이제 다락방을 못 가잖아요. 그런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소중한 다락방 이런 제목으로요. 거기 보니까요, 지난 학기에 그 다락방에 완전히 처음 예수 믿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주일에는 또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러도 못 오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신앙생활 처음 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나가본 적이 없고, 그 금요일 날 다락방에만 이제 나갔던 그 초신자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종강을 하면서 그 단체 카톡방에다가 글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글을 퍼가지고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올려놓은 내용이에요. 그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신자가 쓴 단체 카톡방에 쓴 글이에요. 올 초에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의 병을 겪으며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고통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친구들, 심지어 남편과도 나눌 수 없어 더 외로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이 흔들리고 저희 가정도 흔들리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며 참 많은 좌절과 자책을 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답니다. 이 표현 안에 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상황인지, 자기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불행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던 상황인데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렇게 지쳐서 쓰러질 무렵이 제가 다락방을 만난 늦여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말씀을 나누고 일상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저는 저도 모르게 조금씩 회복이 되었나 봅니다.

그 아픈 아이를 놓고 그 무거운 짐, 자기 스스로도 집어 던지고 싶은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주었다고 표현하는 그 다락방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코이노니아가 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메일로 자기 교구 안에서 지금 다락방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나한테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요, 얼마나 많은 가슴 따뜻한 아름다운 사례들을 저게 보내주는지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되는 이 건강한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네 가지 요소들,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다락방 모임을 위한 네 가지 요소 중에 첫째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나오는 터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기초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초대교회는 그들이 전했던 복음과 말씀, 그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교회나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저나 여러분 각자는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이 말씀이 그 중심의 기초가 되어야 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자, 여러분, 저 구절을 보니까 좀 뭐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보통 주의 말씀은 읽었사오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기 보니까 주의 말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얻어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저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배 터지게 먹고 막 살이 디룩디룩 찌고 그것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얻어먹어야 돼요,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얻어먹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예레미야 15장 16절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 다음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눈 씻고 봐도 이놈의 세상 이게 기쁜 일,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 그저 무기력하기 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어떡합니까?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면에 이게 뭐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영혼의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말씀을 얻어먹어야 우리 속사람이 기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얻어먹어야 즐거움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 교구를 담당하는 부목사님 한 분이요, 자기 그 교구에 어느 여성도님을 칭찬을 하면서 그 게시판을 글을 보내왔는데 이메일이에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여자분이 막 그 전문직에 계시는 분인데 막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일이 정말 많이 남아있어서 다락방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때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일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내

0: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이며 자신은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다락방에 가서 그 사랑하는 동료 성도들 순원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싶어가지고요 일을 빨리 처리하려고 그 자기 표현으로 화장실도 참고 화장실 가는 것도 참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쓰던 다락방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갈망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요. 사실 여러분 그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 내면에 이제 들려지면 어떡합니까? 들려진 그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내려고 이제 막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단독자로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다가 금요일날 이제 다락방이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모여서 자기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썼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곳이 그게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요 그 다락방이나 우리 청년들 그 GBS 같은데 나오는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 예습 안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나가면서 예습도 안 하고 가가지고 말씀이 어떻게 자리를 잡겠냐고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이 이 말씀 이 말씀이 살아 그래서 다락방에만 가면은 우리 청년부 GBS 같은 성경 공부에만 가면은 말씀을 얻어먹는 역사가 말씀을 얻어먹는 일이 일어나므로 내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건강한 소그룹 모임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다락방 모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2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모퉁이돌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에 기준이 생긴다는 뜻이고요 그 기준이 말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저 교회가 이단이냐 정통적인 건강한 교회냐를 구분하는 잣대는 항상 두 가지예요. 그 교회가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기준 중심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은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가? 막 다락방이 막 아무리 재밌고 즐겁고 막 순장님이 그냥 막 걸핏하면 어디 비싼데 데리고 가가지고 뭐 사주고 막 그래 분위기 좋아도요 그 다락방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계시질 않는다면 그 다락방은 해체하는 게 좋습니다. 그 무슨 그게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임이겠습니까? 그래서 다락방은요 예수님이 중심에 서 계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으로 회복하고 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성도 상호 간의 긴밀한 연결 이게 건강한 다락방의 조건이에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으로 해가지고 그 축을 중심으로 성도 상호 간에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긴밀한 연결이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지금 강조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은사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서 계속 강조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같은 이런 소그룹에서요, 어떤 탁월한 어떤 사람이 전체를 주도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더 똑똑한 놈도 없고 덜 똑똑한 놈도 없고 더 중요한 사람도 없고 덜 중요한 사람도 없고, 그냥 에베소 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서로가 긴밀하게 연결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게 다락방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 순장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인정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순장님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장님은 사회자 역할이나 하는 거예요. 그저께도요, 어떤 그 다락방 나가는 그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두 분은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다락방을 옮겼는데 옛날 그 순장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못 잊어 하느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순장님은요, 자기가 뭐 말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래요. 이분은 자기가 말을 하는 대신에 그 참석한 분들이 고루고루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으로 딱 몇 마디로 그렇게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청년부도 저 GBS 지도자들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어른들 다락방 순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말씀 많이 하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지체들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상호 긴밀한 연결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모든 그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인정하고 연결해 나가도록. 마지막 네 번째로요, 건강한 다락방 소그룹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도 배척하지 않은 관용. 제가요, 다른 표현을 아무리 생각해도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방인이라는 걸 그대로 제가 옮겼는데요, 이방인도 배척하지 않는 관용,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22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나오는 너희가 이방인이거든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출입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의 출입이 허락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방인들 자신들이 건축물의 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여러분, 오늘 그 에베소서 2장 14절 세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이 하신 일이 유대 사람, 이방 사람 이렇게 담을 쌓으면서 마음을 그냥 쌓아가던 사람들 그 담을 허무신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기를 사람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면은요, 왜 저 이방인들이 필요했는지 아느냐고, 저것들 왜 태어났는지 아느냐고, 저것들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이렇게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 남을 무시하던 인간들이 그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면에 들어가니까 너희들도 동참해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는 잣대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이걸로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의 제자를 닮아서 나와 너 사이에 담을 허무는 사람인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나는 자꾸 담을 쌓는 사람인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는요,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남, 호남 이 지역 감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억장이 무너질 정도예요. 그렇게 그냥 담을 쌓기 좋아하는 이 가슴 아픈 현실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그쪽에서 저를 낳으셨더라고요.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이 호남분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요. 부교역자를 이렇게 모집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닌데요. 어느 날 우연히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출신지를 점검을 해봤더니요. 전라도 출신이 60%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뽑은 거 아닙니다. 대 무의식 속에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일환으로 1년에 한 교회씩 분리개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다섯 번째 분리개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연히 어느 날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우연히 봤더니요. 분당 우리 교회 개척교회 1호, 2호, 3호 부교역자들이 다 전라도 출신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뽑은 거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무슨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까?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모퉁이돌 되시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여러분이 나와 너 사이에 오해와 불신의 담을 허무는 역할을 주로 하십니까? 자꾸 오해와 불신의 담을 쌓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은혜 아니면요, 우리는 이방인도 배척하지 않는 관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요, 아는 후배 목사님에게 메일이 왔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걸 제가 프린트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에게 보여줬더니 또 우리 집사람도 또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몇 갈래로 제가 그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후배 목사님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분석을 해 주는데 내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불리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왜 안디옥 교회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었을까? 그 목사님의 분석이 참 제게 와닿았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예배나 성찬, 성경 공부나 세례 또는 구제와 세상의 칭송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때에도 이미 있었던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교회 때에도 많은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고 다양한 교회의 모습도 드러났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의 어떤 모습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와 다른 한 가지가 있었다면 처음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가 유대인들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헬라인들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여 있는 모습에 있더란 말입니다. 이사야는 사자들과 양들이 함께 뛰어노는 공동체를 꿈꾸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물고 한 세 사람으로 지어심을 받고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동호회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모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우리가 진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끼리끼리,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부자들끼리,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이런 끼리끼리가 아니라 여기 있는 그대로 안디옥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차별이 있다면 처음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여있게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이런 그 분석의 글을 쓰게 된 이유를,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 목사님은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로 자랐는데요, 제가 그 글을 보니까 그 목사님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그 교회가 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교회가 좀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린 마음에 그 불평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 우리 아버지는 옥하는 목사님이나 목사님처럼 목회하지 않나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맨날 싸우는 교회에서 자라면서 저의 20대까지의 기도 제목은 다른 교회로 옮기게 해주세요 였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를 한없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은 다 은혜 충만히 누리고 구원의 풍성함을 매일같이 누릴 텐데 하면서요. 어린 시절에 목사 아들로서 뭐 할 수 있는 불평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흘렀는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시간이 흘러 아버지께서 목회를 은퇴하실 때였습니다. 제 가슴 아픈 얘기예요.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요,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제게 굉장히 미안해 하시면서 당신이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좋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고 목회 열매도 없이 은퇴하는 모습을 보여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목회의 열매가 없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 목회의 열매잖아요. 제가 좋은 열매 맺는 목사가 될게요,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 이, 그 다음, 요 짧은 문장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 선한 목자의 특징은 천사들의 모임, 관로하고,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사랑의 교회같이 좋은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더럽고 이기적인 양들의 모임, 관로하고 매주 싸우던 우리 아버지 교회 같은 곳에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의 특징, 지금 이 초점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선한 목자의 특징은 천사들의 모임, 관로하고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사랑의 교회같이 좋은 교회에만 가 계신 것이 아니라 더럽고 이기적인 양들의 모임, 관로하고 매주 싸우던 우리 아버지 교회 같은 곳에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목사님 아들, 목사 아들로서 이 목사님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포인트가 뭐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어릴 때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맨날 싸움실이라 하는 질 나쁜 어떤 어른들, 도대체 교회가 커지를 못하고 숫자가 작은 눈에 보이는 그것들만 보이니까 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아버지의 무능함을 원망을 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성숙해지면서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무엇, 눈에 보이는 그 저질스러운 인간이 보이는 게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어떻게 변했다고요? 자기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성숙하고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 오카나 목사님같이 목회자라는 그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엄청난 그 교회에만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맨날 싸움질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도 절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런 교회라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 교회 안에서 참 아름답게 성숙하게 성장하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고 그 중에 하나가 자기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목사님의 이거 메일을 읽는데요, 자꾸 제 머리에 오늘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 힘든 가정 몇 가정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가정들은요,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가정은 좋은 가정이 아니라고, 우리 가정에서는 절대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가정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이런 가슴 아픈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왜 그분들이 떠올랐을까요? 비록 육신의 부모가, 비록 남편이, 비록 아내가 좋은 이양이 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 아까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제대로 씻지도 않아가지고 더럽고 이기적인 양들의 모임, 맨날 그냥 교회 이름 안에 싸움질이나 하는 그런 양들이 모인 것 같은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영안을 열고 보면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은 이런 더럽고 이기적인 양들이 모인 우리 가정이라고 떠나질 않으시고 우리 가정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더러운 양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난 더러운 양이라고.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마음에 쏙드는 일 잘하는 헌금 많이 하는 깔끔하고 깨끗한 성숙한 그런 양들의 내면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럽고 씻지도 않고 지저분하고 순종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양들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사실을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래서 우리겐 좋은 교회야.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분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신사적인 사람이 많은지 알아? 우린 싸우는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우린 좋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이 교회에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 이 선한 목자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막힌 담을 허무실 수 있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은요 그저 자기 생활 수준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과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전혀 그것 때문에 갈등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과시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는 교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락방은 가정에서 해야 된다고. 가정에서 평수 넓은 분들만 가정을 오픈하고 평수 작은 집은 어디 카페에서 만나고,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사역반 인도할 때 평수를 까먹었어. 11평이든가 12평이든가 목사님 너무 방이 작아가지고 우리 훈련받는 분들 다 앉지도 못합니다.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어디서 하긴요, 집사님이 집에서 해야죠. 그날 서서 모였습니다. 앉고 서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삼지 않는, 이사야가 꾸었던 꿈처럼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뒹굴고, 그런 일을 꿈을 꾸자는 것, 꿈을 꾸자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교회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4번째 시간.

0: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고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라는 괴이한 소문이 평양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었다. 그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해하기 힘든 내용의 소문이었다.
1: 교회당에 모이기만 하면 죄를 고백하고 울고 하는 모습 때문에 악성 루머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당에서 죄를 고백하는 내용들 중에는 사람을 죽였다라든지 아내를 두고서 다른 여자를 첩으로 두고 있다 하는 그리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고백들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안 좋은 소문이 되었던 거죠. 원래 안 좋은 소문이 빨리 퍼지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소문보다는 교회당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죄인들만 나가는 것이란 말만 돌게 되었죠.
0: 과연 그런 소문들의 출처는 어디였을까? 그리고 그런 소문은 누가 냈던 것일까?
2: 장로님, 대체 이거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응? 우리들이 다 나쁜 놈이고 죽을 죄인이라니요.
3: 자, 진정하시라요. 너무 그렇게 열을 내시지 말라우요.
2: 아, 그런 말을 듣고서리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응? 교회당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이라고 합니다.
4: 뭐 사실 그래도 않습니까?
2: 예? 아이, 뭐 이가 어케요?
4: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디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 더러운 죄들이 죄인 줄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고 지금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니 죄인이지요. 사실 살인을 한 사람도 있고 접시를 둔 사람도 공물 횡령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2: 장로님, 기건 우리가 죄를 깨달은 거이고.
5: 자, 그만들 두시라요. 원래 교회란 곳이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소문이 뭐 제대로 난 것이구만 기래요.
2: 아니 기선주 장로님, 이거 이러다가 교회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3: 아, 교회 문이 그리 쉽게 닫히겠습니까? 기가 너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요. 내래 문이 안 닫히게 단단히 지키고 있겠습니다. 예?
5: 내래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2: 아니 장로님, 어딜 가시는 겁니까?
5: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시라요.
2: 아니, 장로님은 이런 중애한테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4: 아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3: 아휴, 이거 참 일이구만 기래. 일이야.
6: 아니, 뭐라고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까?
5: 그렇다는군요. 가뜩이나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뭔가 뒤에서 조종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6: 조종하는 무리라고요?
5: 예. 그렇지 않아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 그래요? 무슨 이유로?
5: 외놈들이 교회를 이렇게 가만둘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었죠.
6: 아니, 그렇다면 이 소문의 근원도 일본이라고 보십니까?
5: 저들은 뭔 일이라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만히 있게는 안 할 겁니다.
7: 그래, 어떻게 됐나? 시키는 대로 했나?
8: 예,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때 좀 찜찜해서.
7: 뭐가 말인가?
8: 아니,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의 약점을 소문내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7: 이런 바보같이! 우리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 아니다! 놈들이 지은 죄들을 자네가 더 잘 알지 않나? 또 교회당을 간다고 그 죄들이 다 용서가 되는 것인가?
8: 그래도 어차피 다 지난 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들춰내 소문을 낸다는 것은 우리 대일본 대국 사람으로 좀 째째하다고.
7: 째째? 이봐, 분명히 듣더라. 째째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째째한 것이다. 알겠나?

0: 외놈들이 과거의 일들을 들춰내 소문으로 만들어 저작거리에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1: 이 대체 무슨 이유에서죠?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0: 제 생각인데 자존감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자존감을 죽여요?
0: 우리를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신문화, 신지식을 받아들인 일본에 굴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게 돼요.
1: 아니 그럼 식민지 정책으로?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운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악 사역은 저희 방송의 아주 소중한 분야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음악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테이프나 CD 혹은 레코드를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들을 엄선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을 통해서 BBN의 찬양음악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N 방송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청취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BBN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 문제로 고민하시던 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인데요. 저희들과 교제하시는 청취자님들 중에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과 직접적인 교제는 없지만 방송을 들으시면서 확신에 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장소에 있었던 종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 놓으라고 종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종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 갖다 주었습니다. 참 단순한 순종 앞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1: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3: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3: 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이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목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로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의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임시의 손자 예후의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며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네 어미 이스라엘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사이 그 이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 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청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네. 이브루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저가 무기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실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위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러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4: 제10장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국내 대신과 부인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 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르매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물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무너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씁니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휘파하며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그 사방을 지배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또한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은 어떤 근거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내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저는 영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땅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오늘 18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의 총 주제를 꼽으라면 제사장의 어떤 그 직무 있잖아요. 이것을 확정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민수기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제도적인 권위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그 250명의 족장들 그리고 고라 뭐 이런 그 어떤 그 제사장 그룹이 있잖아요.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17장 그리고 그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상당히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고요. 이는 그의 반역은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대적한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다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일로 인해서 민심이 동요하였고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요.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이 여린 백성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모세에게 그 모든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모세 자신 역시도 눈앞에서 벌어진 심판의 상황을 보고 잘못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고 하는 것, 그걸 바라보고 또 뭐 이렇게 좋아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모세도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놀랬겠어요. 백성들의 원성으로 인해서 뒤이어진 그 전염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민간에 전염병이 돌고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그 당시에 백성들을 위한 실제적인 중보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중보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심으로 이런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이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아론이다 라고 한 거기에 많은 지팡이들이 있었지만 유독 아론의 지팡이만 쌍난 지팡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확증해 보이시는가 또 그것을 확증해 보이실 필요가 하나님께는 있으셨던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18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론과 레위인의 지위에 그러니까 책임 이런 것이 어떻게 확정되는가 보죠.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라가 레위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 지파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레위인에게 묻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엄청난 수의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소매를 걷어붙이고 자리에서 빙빙 돌며 우리 신자들보다 더 거룩한 척하며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를 판단하며 교회를 멸시하며 배교의 말을 서슴치 않고 뿜어내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이게 좀 외람된 표현인데요. 기독교를 근자 인터넷에서 보면 개독교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뭐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배교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뭐 특별히 교회가 잘못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비록 교회 안에 뭐 죄가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야 될 것인가, 이후에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서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교회적인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은 거거든요. 아론으로서는 남자보다 자기를 거룩하다고 여기는 레위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완벽히 꿰고 있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론은 자기가 하나님의 피택을 받아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자란 것은 스스로 드러내고 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겸손히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죠.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는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매우 각별하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맡은 일에 대하여 그 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뭡니까? 그들은 성소와 성소의 기구들 그리고 번제단에 대한 직무를 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각종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제사장들은 제사에 있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요제는 제사장이 해야만 했던 것이죠. 요제는 번제처럼 드러나지 않았고 그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려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속물은 내가 영원한 응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또 아주 귀한 표현이 있어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뭐냐면 소금은 매일 먹는 음식에 꼭 들어가야 할 재료 아니겠어요? 이 소금이 주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쓰였다고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은 영원히 지켜야만 하는 언약에 쓰였던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론과 모든 레위인들은 땅에서는 아무런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켜야 할 농장도 경작해야 할 포도원도 보호해야 할 감람나무 농원도 소유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자신만이 그들의 소유였습니다. 현대인을 위하여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제대로 설명해야 할까요? 참 우리 미기 성경학에 애청하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귀하게 말씀에 경청해 주시고 또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들어주신 것 감사한데 어떤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또 매기 목사님의 그 귀한 뜻들을 제가 이렇게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또 전할 의무와 책임이 저에겐 또 있거든요. 어떤 때는 좀 많은 그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도 저를 위해서 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기 그 담임 목사님, 이 목회자를 좀 존경해야 좀 된다. 저는 이렇게 늘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위에 기도하고 도와드리고 돌봐드려야 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영적인 일에 뭐랄까요? 전임하는 분은 뭐 다른 일을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오로지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피는 일을 해야 하는 것,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세상의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그러한 경우란 말이죠.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전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한 그런 목사는 아니지만 귀한 목사님들의 사역을 이렇게 뵈면 저도 느끼는 건데요, 목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일도 생각하다 보면 그리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현대교회의 목회나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나름대로의 우리가 서로 공감대를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적절한 은혜들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어주시니까 그와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교회들이 평안히 움직여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16편 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산업으로 여호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마만큼 놀라운 일은 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분깃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8장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 영원한 율례라.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십일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였다고요? 이것은 레위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교회가 과연 설교자들과 선교사님들, 교회 직원들의 생활을 책임져야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민수기 18장 25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받은 것의 십일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주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항상 선교를 위해 제가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리는 편이라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 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헌금함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뭐 여러분 교회마다 다 헌금하는 그 태도와 방법들이 좀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헌신하고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로 여러분들을 복주시고 귀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 18장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장이라고 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에 대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단히 흥미로운 제사에 대해서 이 19장에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은 붉은 암송아지로 드리는 제사인데 매우 특별한 제사입니다. 1절과 2절, 19장 1절과 2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것은 처음으로 동물의 암컷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로 8절까지를 보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일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일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호와를 불사른 자도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제사에 목적이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지인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사용한 것이 옳은 겁니까? 17절로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해 하려고 불사른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릴 것이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이것은 평범한 의식이 아니며 매우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는 동안 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성막을 메고 옮기는 도중이라 중간에 멈춰서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상에서 죄를 범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법이 정해진 거거든요. 이 붉은 암송아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이 재를 섞어서 이것을 죄를 지은 사람 몸에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는 겁니다. 매우 이상한 소리로 들리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범한 죄를 다루시는 법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상한 사건 하나를 더 말씀드려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가셨을 때 주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셨어요. 주님께서 왜 이런 일 행동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면 내가 너를 지키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만일 주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베드로는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절 4절을 보면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계십니다. 대야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며 우슬초란 믿음을 상징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부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죽으시지 않으십니다. 요한 1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빛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을 때에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그 놀라운 말씀 가운데서 더 승리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되고 이 붉은 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그 이유와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19장을 오늘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20장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전체와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가 본문인데 일단 읽는 것은 8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제사 음식 가지고 고민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 하나, 그런 고민. 먹자니 조금 찜찜하고 또 안 먹자니 믿지 않는 가족들 눈에 별난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해본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이제 그 제사에 쓰여졌던 고기, 음식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키면 그것을 이제 시장으로 이렇게 유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음식을 과연 사 먹어도 되느냐, 사 먹으면 안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그런 음식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됩니까? 대답은 아직은 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만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여기 보시면 우상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5절 6절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여기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어떤 신들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들은 참신입니까, 아닙니까? 참신은 아니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은 다 뭐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신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신들, 다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역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먹어도 되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렇다면 제사 음식도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먹어도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식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여기 어떤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무엇으로 알고 먹었는가 하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진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상의 제물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으면 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집니까? 우상의 제물로 알고 있었다면 그 음식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적어도 이걸 진짜 어떤 의미 있는 음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거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심이 더러워진 것이, 양심을 속였으니까 자기의 양심이 더러워졌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들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제 우상의 제물을 진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사람들을 여기에 믿음이 약한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에 빠지든지, 저 사람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저 우상의 제물인데, 그러면서 시험에 걸릴 수 있고, 또 아유 저 사람도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냥 자기 양심은 조금 깨름직하지만 또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물론 그거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어. 그런데 그거 너희가 먹었다가는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너 따라 하다가 그 사람 양심을 더럽게 할 수도 있다. 그러한 뜻이죠. 10절 11절 12절 또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형제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거나 형제로 하여금 또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대단한 결단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먹는 그 고기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 먹는 것이 죄가 아니고 음식 먹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나는 평생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과 고기는 물론 제사로 드려졌던 그런 음식,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내 자유를 잘못 사용, 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형제들에게 거침돌이 된다면 나는 그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음식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를 위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는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우상의 제물에서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위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할 때 무엇부터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덕부터 생각하라 했죠. 덕부터.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거 다 누리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잘 모르겠죠. 여전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답을 해줍니다. 10장 25절부터 28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자, 25절부터 28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묻지 말고 이거 제사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려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 이제 이방 신들에게 드려진 그 음식들이 이제 시장에서 유통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상적인 음식인지 아니면 제사 드리고 이 흘러나온 그 음식인지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떡도 있고 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이거 혹시 제사드린 음식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주인이, 아, 이거는 우리 집에서 제사 드리고 난그 음식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하고 내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곧 식당에 또는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내가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서 제사 음식을 막 먹는 것을 본다면 누군가가 또 그걸 보고 실족할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알게 되었으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제사 음식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사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내가 실족시킬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양심을 더럽게 할수 있다면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수 있는가 하면 음식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됐지.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신경 쓰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자, 29절 하반절과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제가 한그 질문을 똑같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9절 하반절부터 중간부터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질문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29절 하반절과 30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9절, 3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누군가 하는 말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자,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원칙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때이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기억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이 교회, 우리 교회를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 이게 또참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에 이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정말 덕을 쏘는 행동인가?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도움이 안될 것인가?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결정하면 정확하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고민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딱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럴 때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제 갈등할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이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데 더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될까? 어느 쪽이 내 가족들을 더 빨리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취미 생활을

0: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취미생활 해도 되나?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취미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이게 덕이 되는 것인가? 다른 우리 주 안의 형제들이 내가 이 취미생활 하는 것을 알 때 이게 과연 덕이 될 것인가?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이 내 취미생활이 도움이 될 것인가? 방해가 될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 거의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는 우리 믿는 형제들 간에 당구가 늘 그 심각한 그 주제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당구장에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가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지금은 당구장 분위기를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당구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늘 거기 담배 많이 피우고 또 야한 여자 그림들도 많이 그려져 있고 좀 약간 좀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노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이 과연 당구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 그죠? 건전한 운동인데 그런데 이 과연 이게 가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 그런 토론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하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음악 장르, 예를 들어서 흘러간 노래, 어떤 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이 흘러간 노래 옛날 유행 같은 이거 계속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시죠. 그럴 때도 잘 모르겠으면 이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하세요. 내가 이 음악 즐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또 우리 교회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내가 이런 음악 즐기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혹 시험 들지는 않겠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음악 생활, 음악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지 방해가 되겠는지.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부터 33절까지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원칙 정말 중요한 원칙이에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잘 모르겠으면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나는 제사 음식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평생 그냥 제사 음식 안 먹고 살란다. 이런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럴 경우에는 그 확신대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23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확신 버리지 말고 계속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 음식일 수도 있고 어떤 나름대로 어떤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음악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복장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확신 굽히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이 방금 읽은 로마서 14장 22절과 23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될까 안 될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거는 또 옳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가지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제사 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제사 음식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사 음식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양심이 더러워질 가능성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 회의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멀리해야 할 것 네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우상의 제물,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도들이 이방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유대인들이 상처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그런 거 먹는 거 보고 실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대인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 음식 먹으면 실족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안 먹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사실은 8장 13절 말씀이에요. 8장 13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제사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름대로 답을 얻으셨죠?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어제 우리 제주식당에 밥 먹으러 가니까 우리 제주식당 김문자 사장님이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에서 재혼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 없는데요. 알아서 하라 그랬지 내가 언제 재혼하지 말라 그러셨나요? 그랬어요. 제가 제사 음식 먹어라 먹지 말라 단정적으로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서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하여간에 그러나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집을 나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헤어짐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을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오늘 아침에 그 헤어짐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삶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며 살라는 것이죠. 만약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나의 영생의 문제와 내 가족들의 영원한 문제를 검토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의 영생의 문제 오늘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BBN 한국어 방송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구나. 떡을 드려야 되구나. 야, 너 떡 가져왔나? 갑자기 자기를 의논하는 거예요. 떡 누가 사야 돼요? 회계가 담당해야 되잖아요. 가론유다, 너 떡 사왔나? 이자 붙는데? 그럼 다른 제자 누가 사?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누룩 얘기하니까 이들은 뭐밖에 생각 안 나요? 떡.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떡 누가 안 가져왔노? 야, 예수님 떡 가져와요. 선생님은 떡을 안 가져오면 어쩌노? 막 자기들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을 주의하라 전반부 말씀입니다.
3: 네, 지난주에 본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모세 율법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해석된 그 유전, 전통들까지 다 지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문자적으로 믿기 때문에 거기서는 부활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러는 사들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들과 정치적 실세들이 사두개인들이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좀 대중운동이에요. 평신도 운동이지만 세력이 막강하죠. 그러니까 둘은 서로 이렇게 신학적 차이로 경쟁력 또는 다른 관점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때는 둘이 한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동의 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갑자기 친해지면 누가 나타났던 거예요? 예, 공동의 적이 나타난 거예요. 교인들 딱 볼 때 두 사람이 갑자기 친해지잖아요. 막 속닥속닥 하잖아요. 그럼 누가 생겼다고요? 공동의 적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목사를 심는 거예요. 그때 그 뒤에 보면 이제 공동의 적이 목사일 수 있는데. 웃은 사람 조금 찔립니까? 그러니까, 얕던, 자기 뜻하고 안 맞아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서로 안 맞는데, 둘이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께 나와서 뭘 구한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결국 자기들 각자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바리새인들은 누가 주인 되는 나라요? 자기들이 주인 되는 나라. 사두개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이 주인 되는 하나님 나라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면 장로교 편 틀어줘야 돼요? 성결교 편 틀어줘야 돼요? 아니면 침례교 편 틀어줘야 돼요? 장로교 중에도 합동책 틀어줘야 돼요? 고신책 틀어줘야 돼요? 통합책 틀어줘야 돼요? 다들 자기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상상한 메시아는 대단한 능력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 말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건 다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적 말고 우리가 원하는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최종 표적은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표적 구한다면 그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신 십자가 제쳐두고 예수 믿고 뭘 봤다 들었다 어떤 체험을 얻었다 응답받았다 물론 그런 거 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뭐 자기 개인적인 체험 얼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지 않는 거라면 그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2: 최종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제쳐두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성공했어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잘나졌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런 얘기로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의 십자가와 반대가는 것이죠. 이게 다른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설교 중에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세. 즉 이제 누구를 피해버리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피해버리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갈세.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뭘 가져가기를 잊어버렸어요? 떡 가져가기를 잊어버렸어요. 이것은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은 그 떡 안 가져간 건 아니에요. 39절을 보십시오. 15장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칠병이어, 뭐 두어 마리는 뭐 줄여서 칠병이어로 합시다. 그거로 4,000명이 먹고 남았는데 일곱 방에 남은 거예요. 그거 안 가져왔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 마가단 지역으로 건너오셨거든요. 칠병의 기적 이후에.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화하시고 또다시 어디로 건너가요? 예, 바다를 또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세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자 예수께서 이러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자기들을 의논하는 거예요. 쑥덕쑥덕 의논하는 거죠. 야, 너 떡 가져왔냐? 아닌데? 너는 떡 가져왔나? 아닌데? 자기들이 떡 가져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해석한 책이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미시나. 그리고 좀 더 넓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은 탈무드라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 한두 번 읽어보셨죠? 예, 지혜서, 유대인의 지혜, 그래서 탈무드 그것도 사실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넓은 의미의 탈무드고요. 좀 더 전통 있는, 그래, 장로들의 유전으로 지킬 수 있는 만한 율법의 해석이 미시나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제 랍비들이 이제 해석해 놓은 것이 이제 미시나. 오늘 같은 경우에 주석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그 미시나 내용 중에 그 아버지와 스승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와 스승이 동시에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누구 물건을 먼저 찾아줘야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선생님이 동시에 물건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누구 물건을 먼저 찾아줘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요? 아버지. 여럿이 효자시군요. 자, 또 하나. 무거운 짐을 아버지도 짊어지고 오고 스승도 짐어지고 와요. 랍비도 짊어지고 와요. 누구 짐을 먼저 들어줘야 돼요? 아버지. 그러시군요. 또 시장에서 아버지와 선생님이 동시에 걸어와요. 누구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 돼요? 네,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군사부 일체, 임금님과 스승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삼일체도 아니고 그죠? 군사부 일체 그런 유교 문화에서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는 뭐 군사부 일체로 하니까. 그런데 유대 랍비들의 그 미시나에서는 누가 먼저냐면요, 선생이에요. 왜 선생이 먼저일까요? 랍비가 먼저일까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지만 스승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자, 아버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도록 태어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은 뭘 가르쳐주니까요? 하늘나라 살아갈 그 근거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의 아버지는 진짜 무슨 아버지가 돼야 돼요? 율법의 선생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길을 갈 때이든 길을 앉았을 때 누웠을 때든지 잘 때든지 어디서든지 자기 아들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애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랬습니다. 때리는 정도 아니에요. 물론 때려야죠. 때려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게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무슨 선생이에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패지 말고. 우리가 애 팰 때는 전부 자기 욕심 때문에 패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의 교훈을 안 따르면 그 매를 들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선생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이 랍비는요, 아버지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왜요? 어디를 인도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목사님을 공경해야 돼요? 딱 답이 나오잖아요. 부모님도 이러면 세상살이에 도움을 주겠지만,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목사도 여러분들이 세상살이에 도움 주는 목사가 막 존경을 하고 인기 있더라고요. 하늘나라 살이에 도움 주는 것은 별로 인기 없어요. 왜? 세상에 대해서는 뭐라 하니까? 포기하고 죽으라 하니까. 그래서 진짜로 선생은, 하늘나라 말씀 전하는 자들은 미움받고 배척받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요, 스승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며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마가단지에서 건너편으로 올 때 떡 가지고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뭘 주의해라? 누룩을 주의해라. 그런가? 아, 예수님 이제 떡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구나. 떡을 드려야 되구나. 야, 너 떡 가져 왔나? 갑자기 자기를 의논하는 거예요. 떡 누가 사야 돼요? 회계가 담당해야 되잖아요. 가론유다 너 떡 사왔나? 이자 붙는데? 그럼 다른 제자 누가 사도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누룩 얘기하니까 이들은 뭐밖에 생각 안 나요? 떡.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떡 누가 안 가져왔노? 야 예수님 떡 가져와. 선생님은 떡을 안 가져오면 어쩌노? 막 자기들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한 100여 년쯤 전에 처음에 이 성경을 목사들이 이제 읽고 전도를 하잖아요. 보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의 지명들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내려가셨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내려갔다. 이게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옛날 어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게사르 빌립보에 간 줄 알았을 때요. 안 웃으시는 분 계시네. 너무 설렁한 개그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는 말을 뭘로 알아들었다고요? 게사르 어디 갔는 줄 그렇게 알아들었대요. 게사르. 가이사랴. 가이사랴가 뭔지 알아요? 세상에 처음 듣는 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그러니까 아 게사르 예수님 어디 가셨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그 예수님 지금 누룩 얘기하는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은 뭘로 알아들어요? 제자들은? 떡으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동병상련이냐. 미안, 동병상이 아니죠. 동상이몽이냐, 이 말이에요. 같은 침대에 누워 자도 꿈은요, 다르게 꾸는 거예요. 그, 막 달달한 드라마 보면, 너 어제 내 꿈 꿨니? 미쳤습니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너 어제 내 꿈 꿨니? 아, 내 꿈 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같이 자도 꿈은? 딴 꿈을 꾼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뭐하러 올라갑니까?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하러 따라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임금 내면 한자리 할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예수님의 생각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 하세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이들은 뭘로 알아들어요? 어이, 떡 안 가져왔다. 니 떡 가져왔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예를 들거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한 대로 얼마든지 챙겨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잠시 인용한 거 있잖아요. 우리 성경학교 그거 교사 세미나 할 때에 정말 이 사람이 그 기독교 심리학을 전무한 거예요. 기독교 상담학. 그걸 한 사람이 이제 현대 뇌과학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1초에 우리 뇌로 입력되는 정보가 200만 비트래요. 200만 비트. 비트랑 해서 0과 1, 0과 1 이렇게 컴퓨터 언어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1초에 오감으로 감지하는 거 시각, 후각, 촉각, 미각, 뭐 청각, 그러니까 이렇게 감각 이런 오감으로 1초에 여러분들이 입력되는 게 200만 비트래요. 근데 이것이 들어오면서 우리 뇌는요. 이걸 다시 구조 조정, 생략, 편집하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것은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남편이 아내 몰라요. 아내가 남편 평생 살아도 몰라요. 그래서 그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한 개도 모릅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한 개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제가 주일 오전 설교 한 50분 정도 하더라고요. 50분. 어디 길면 좀 60분. 뭐 오후에는 뭐 60분도 넘어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한 시간 동안 정보가 이거 컴퓨터 입자로 입력된다면 200만 미터가 아니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정보가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받아들인 것을 얼마 받아들인다고요? 0.00000067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누르고 가는데 뭐라고 알아들었다고요? 자기는 떡으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신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는데 이 아들은 먹는 떡, 섞는, 먹고 섞어버리는 그 떡, 배설물로 가는 그 떡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잖아요. 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왜 떡 때문에 의논하느냐, 떡 때문에 근심하느냐.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12바구니 남았잖아요. 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광주라 몇 광주리였어요? 일곱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남았는데 왜 아직도 그런 떡에 대해서 서로 염려하고 의논하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건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염려하는 거죠. 아버지가 있는데 왜 염려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어린애가 한 두세 살, 세 살 말겨워하는 애가 아버님 겨울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뭐 연탄은 사놓았습니까? 이런 애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애는 염려를 안 해요. 근데 두 살, 세 살 되는 애들도요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 그 굶어 죽는 애들 그 뭡니까 꽃집이라 그래요? 걔들은요 두세 살만 돼도 지 먹을 거 찾으러 나서야 돼요.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시장 바닥에 가서 국수 먹고 버리면 그 국수 가다 하나라도 주워서 입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없어서 내가 먹을 거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북한에서도 정말 아버지 엄마가 없어버리면 그렇게 꽃집으로 나가 먹고 살아야 돼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얘들은 늘 걱정이 뭐예요? 늘 걱정이. 아침 먹었어요. 뭘 걱정해야 돼요? 점심을 걱정해야 돼요. 어디 가서 먹을까? 겨울 되면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아버지 엄마가 정상적으로 있는 집안의 애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왜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느냐?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공중의 새를 보라.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을 보라. 길쌈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그 영어로 입은 꽃보다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나님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거나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로 염려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 없는 거예요. 무슨 그 일하지 말란 말입니까? 라는 그런 유치한 질문 여러분 안 하시겠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세요. 왜 5일 일하죠? 그러니까 5일 주 5일 일하는 거 이제 율법적으로 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옛날에 6일 일해야 돼요. 그런데 주 5일만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율법 어기는 거죠.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에 주의하라라고 했지만 제자들은요. 뭘로 알아들어요? 먹는 떡으로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나는 새를 보라. 또 들에 피는 백합을 보라. 하나님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왜 그런 걸로 염려하느냐라고 말하면서 11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근데 이때 깨달았지만 제대로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아직 못 깨달아요. 나중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해야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지 알게 돼요. 그게 이제 서신서들에 쭉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의 끝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들이 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추구한 그 교훈이 뭔가, 그걸

0: 왜 주의하러 왔는가 말씀을 좀 보고 나중에 이제 서신서들에서 어떻게 잘못된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누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 세상에 이루어질 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에세나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당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질 나라로 생각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즉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다 생각한 거예요. 파도는 다 달라요. 파당은 다 달라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서로 경쟁관계이고 서로 신학적으로 대치되는 관계이지만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율법 지키는 목적은 뭐라고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물질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러한 나라를 꿈꿔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메시아 왕국 이루어봐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군대를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군자금이 마련돼야 되고요. 독립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로마를 둘러엎어야 되잖아요. 그런 조짐이 안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가 세례요한조차도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당신 오시는 그분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있지 않느냐. 눈이 떠여지고 귀가 열려지고 안전비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봐라. 이게 메시아 예언을 했지 않느냐라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상상하는, 내가 상상해왔던 그 메시아를 구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시편 67편 1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복과 은혜를 달라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과 은혜가 뭐냐 하니까 여호와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의 축도가 뭐였어요? 제사장의 축도가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라고. 그게 복이고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날마다 뭘 구하면서 살았을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비춰주기를 구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데 사람들마다 어떤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을까요? 영광스러운 또는 아주 인자한 또는 아주 은혜로운, 정말 자기들 나름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다 상상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펜팔 해보신 분 계시나요? 그때는 화상 채팅이 없었습니다. 뭐 동영상으로 이렇게 뭐 전화하고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지의 소녀에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또 이렇게 막 펜팔하고 옛날에 잡지 뒤에 보면 막 주소록 나오잖아요. 그 주소록 중에 이런 이쁜 여자한테 편지 써보내고 막 그렇게 안 했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해본 것 같이 말하네요. 그러니까 펜팔을 할 때는 누구를 뭘 몰라요?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편지를 주고받다 보면 우리 교인 가운데도 펜팔하다가 결혼했다는 분을 내가 얼핏 한번 들었는데 누가 있지요? 없어요. 전에 얼핏 들었는데 어떤 뭐 숨겨드릴게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펜팔하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랑이 싹 텄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어디 부산역 앞에서 만납시다. 뭐 춘천역 앞에서 만납시다. 뭐 해서 만나러 딱 나간 거예요. 뭘 하고 가요 항상? 머리에? 상상을 하죠. 아, 그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남자든 여자든 다 상상하고 나가잖아요. 가서 딱 만났는데 펜팔하면 그래요. 실망이 막. 실망 딱 하면 어쩝니까? 다음에 만납시다. 5년 동안 펜팔하고 만나도 얼굴 보면 어떡해요? 돌아설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을 그렇게 기다려왔어요. 편지를 받았잖아요. 계시를 받았잖아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실 것이라고. 그 얼굴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정말로 멋있는 영광의 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상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디에서 나타나세요? 십자가로 나타났거든요. 그 일그러진 얼굴,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저주받아 죽는 그 여호와의 얼굴 누가 구하겠어요? 전부 침 뱉고 돌았었습니다. 그 얼굴을 구하다가.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이 사도들도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두 사람이 믿었어요. 두 사람이 믿었다니까요. 저주받아 죽는 일그러진 그 고통스럽게 시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저주받은 십자가를 보고 두 사람이 믿었어요. 한 사람은요 강도예요. 한평생 강도짓 하다가 양쪽 강도 중에 한 강도는요 끝까지 욕하고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처음에 욕하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죠. 택한 은혜예요. 그래서 너는 너와 나는 죄로 죽지만 이분은 죄 없이 죽는 메시아다.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함께 죽어가는 예수. 그러니까 가장 못 믿을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강도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강도는요 믿었어요. 그 죽는 죽음이 자기의 죄를 대신한 죽음인 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는 그 장면 다 이루었다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데 다들 자기 상상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이 힘을 합하여 그 제사장 권력과 종교적 권력 또는 정치적 권력 이 이방 나라의 세력까지 힘을 합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다른 복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를 알아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혈통과 육적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는 자들.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특별히 바리새인의 그 형성 과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야, 역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바벨론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돌려보내면서 성전의 기물들 빼앗은 거 다 돌려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금은보석을 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바벨론의 왕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바벨론의 메대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집니다만 그 페르시아 왕들이 예루살렘에 성전 지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나라는 작고 망했다가 돌아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역시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거야. 유대인들은 이게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어느 누구에 말 안 돼요. 유대인들은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라는 여전히 약하잖아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가 약 400년 동안 그걸 중간기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스스로 자정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약하게 됐는데 메시아가 안 나타날까? 하면서 성경을 보았잖아요. 그 성경을 보니까 무슨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28장 뭐 구약이 다 그런 내용이야. 구약의 성경들은 다 조건적인 게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율법을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게 하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조건은 뭐예요?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저주가 3배가 더 많아요. 복보다 저주가 더 많아요. 그냥 모든 명령 규례를 다 지켜 행해야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세상에서 무슨 무시대 꼬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꼬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모든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하여야 되겠구나. 자연스러운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 하기 시작했다?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자.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의 모세 오경에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몇 가지 나왔어요? 613가지 나와요. 여러분 인터넷 참여 그것도 다 나와요. 613가지가 뭔지 한번 찾아보면 다 나와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게 613가지 나온 거예요. 그걸 다 지켰을까요? 다 안 지켰을까요? 바리새인들 다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613가지. 거기다가 뭐까지 지켰다고요? 장로들의 유전까지 지켰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딱 한 가지 노동금지예요. 일하지 말라요. 종들에게도 짐승에게도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창조를 기억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신명기 5장은 똑같은 십계명인데 내용이 달라져요. 율법이 달라져요. 율법 안에서 달라진다니까요.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은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일하지 말래요. 똑같은 십계명인데 다르다니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어떻게 지켜야 돼요? 일하지 마라. 누구도 짐승조차도 종도 일하지 말라.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왜 지켜야 돼요? 아,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거 알려고. 이거 알려고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값없이 거저 받는 구원이구나. 이거 알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일하지 않고 지키려면 일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만 아홉 가지 법을 부칙을 또 만들어요. 만 아홉 가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데 만 아홉 가지 또 부칙을 만들어요. 그것도 다 나와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면요. 다 나온 만 아홉 가지. 뭐가 안식일의 일인가. 거리는 얼마를 걸어가야 되며 불을 피워야 되느냐 안 피워야 되느냐. 하여튼 다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짐승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만 아홉 가지 또 부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613가지에다가 부지까지 더하면요. 이건요. 바리새인이 되려면 정말로 어려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율법을 다시 행함으로 뭐라고 그래? 나는 뭐에 흠이 없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그룹과 정치적 지도자. 그러니까 이들은 현실주의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현실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사두개인들의 현실주의, 이 땅에 추구하는 것, 이런 교훈들을 뭐하라? 주의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뭘로 알아들어요? 아, 떡 안 가져왔다.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살아가시는 것이 힘드십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힘을 얻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PBN 한국방송에서는 청취자님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PBN 성경대학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PBN 성경대학은 온라인으로 성경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PBN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다양한 직업의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의 나이가 13살에서 92살로 다양하지만 직업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은 영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학은 다섯 개의 과정으로 초신자를 위한 가이드, 성경교리, 성경각권연구, 성경인물연구, 기타, 그리스도니 가정 등이 있으며 신앙생활을 할 때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가입 방법은 등록하기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등록하기를 권해드리며 웹사이트는 www.bbnbi.org입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김중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랄리제일 한인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영감 있는 예배, 목장을 통한 교제, 교육을 통한 제자훈련,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가진 비전 있는 교회로서 꿈과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2: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1: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 5월 10일 금요일 6.19 온전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통일왕국의 초대 왕으로 생각한다면 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아사 왕은 유다 왕국 전체에 걸쳐서 다윗을 제외하고 선한 왕 세 사람을 꼽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고 히스기야 왕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아사 왕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는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치료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게 솔로몬 왕의 20년 정도 때부터 우상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한다면 약 52여 년 만에 남유다의 신앙 개혁을 일으킨 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의 전반부에는 그가 어떻게 우상을 타파했는지 잘 나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은 15장 9절에서 24절까지로 짧게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역대하 14장에서 16장 3장에 걸쳐서 아사왕의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역대하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첫 번째로 우상을 타파한 그런 왕이었고요. 그 다음엔 역대하에 보면 아사왕의 10년 차, 그의 재위 10년 차 되던 해에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100만 대군을 이끌고 구스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때 유다에는 58만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도 아사왕은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렇게 외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구스 사람을 치셔서 대승을 거두는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의 재위 15년 차에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자 그러한 내용으로 언약을 맺는데요. 그게 역대하 15장 13절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태후 자기의 할머니입니다. 성경에는 자기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할머니입니다. 마아가가 아세라 목생을 세웠었는데 그거를 불사르고 그 대왕 대비에 해당하는 그 태후를 그 자리에서 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인데 그때 대왕 대비 이런 자리는 굉장히 높은 그러한 자리인데도 강력하게 그 아세라 목상을 세운 그 태후를 끌어내리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사왕은 거의 35년, 그의 재위 35년 차가 되도록 이러한 신앙적인 개혁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은 아주 태평한, 평안한 그러한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6년 차에 이르게 될 때에 저희가 읽은 열왕기에는 그 시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역대하에서는 그 시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36년 차 되던 해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라마를 건축하면서 외부에서 아사 왕에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라마는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경계지역이고 그렇게 라마를 건축하면서 아사왕을 고립시키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에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그것을 부르짖지 않고 아람왕 벤하닷에게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주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벤하닷은 은금을 받고 나니까 그 아사왕의 요청을 들어주어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자기가 침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사가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라마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북진을 하게 되었겠죠. 예. 그 틈에 아사는 그 라마를 건축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재료들을 거두어 가지고 자기 나름의 진을 또 이제 형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읽은 열왕기상에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에서는 선지자 하나니가 나타나서 왕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을 이끌고 왔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는데 이번에 이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벤하닷에게 그렇게 의뢰하는 망령된 일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0: 선지자 하나니는 그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사왕이 이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했으면 됐는데 이 선지자를 그냥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때의 백성들의 일부 백성들을 학대하는 아사왕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39년 차, 그가 41년을 다 드렸는데 39년 차에 가서는 그가 발병이 나게 되었고요. 발병이 나게 됐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냥 의원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는 그것으로 인해 그냥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사왕의 전체의 삶을 저희가 평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41년을 통치했는데 35년 때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했었는데 마지막에 5년, 마지막 6년이네요. 마지막에 6년 동안에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곳에서 곁길로 벗어나게 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사왕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초지일관입니다. 초지일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뜻을 세웠으면은 끝까지 그거에 41년이 다 하기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는 거의 막판에 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족의 미를 거두지 못하게 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을 개혁한 3대의 왕, 다윗을 빼고요. 3대의 왕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왕으로 그렇게 마감하게 된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사와 같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기로 우리 마음에 결심하였으면 우리 생이 다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믿음, 초지일관하는 믿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초지일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난리질 한인침례교회를 섬기시는 김준규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난리젤 한인침례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성능이나 속도가 빠른 더 좋은 기계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기계를 업그레이드하여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기계나 전기장치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이러한 업그레이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나쁜 사람이 주님을 만나 이제는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마도 업그레이드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즉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좀 더 나은 삶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시는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제임스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누구에게나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벗어나지도 못하고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기 어려워 보이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는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속박에서 탈출했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구출되었는지를 전하며 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임스 블레어의 실화 간증으로 그의 영혼과 삶이 어떻게 사슬을 끊게 되었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 야, 너 정말 집까지 운전할 수 있겠어, 짐? 너 너무 많이 와줬어.
4: 아이, 형, 걱정 마. 내 엠마가 집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다니까. 형, 나 간다. 어? 야, 나중에 봐.
3: 야, 거기 커브 조심해!

0: 블레어 씨 가족 되십니까?
1: 아, 예. 제가 형인데요. 동생은 어떤가요?
0: 동생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폐에 구멍이 뚫렸고 신장이 짓뭉개졌어요.
1: 동생이 살아날 수 있나요?
0: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생분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2: 의사가 틀렸던 게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
3: 그래. 내가 하루하루 계속 호전되는 모습에 모두들 놀랐었단다. 정말 어리석었지. 음주운전을 하다니.
2: 그 이후론 조심하셨겠네요?
3: 부끄럽지만 그 후로도 67번이나 사고를 더 겪었단다. 그리고 몇 차례 체포된 적도 있었지. 한 번은 화단에서 잠을 자다가 발견돼서 구금형을 받은 적도 있고 내 21번째 생일도 감방에서 보내야 했어.
2: 할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많이 화내셨을 것 같은데요.
3: 아무도 네 할머니께는 그 사실을 알려드리지 않았어. 하지만 할머니는 아빠 문제가 아니더라도 너무 고생을 하셨단다. 남편 없이 홀로 10명의 자식들을 키워야 하셨으니까 정말 힘드셨을 거야.
2: 할아버지는 어디 계셨는데요?
3: 네 할아버지가 도박에 빠지시는 바람에 두 분은 이혼하셨어. 그래서 아빠도 12살 때부터 이것저것 일을 했고 14살 때는 학교를 그만뒀지. 더 배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게다가 할머니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거든.
2: 그렇게 가난하셨는데 혹시 무언가를 훔쳐본 일이 있으세요, 아버지?
3: 말하긴 정말 창피하지만 그랬다. 14살 때 일했던 레스토랑에서 버터를 조금 훔쳤었지. 그리고 18살 땐 친구랑 닭 두 마리를 훔쳐서 판 돈으로 집에서 밀조주를 담근 적도 있어.
2: 전혀 몰랐던 얘긴데요, 아버지?
3: 난 나쁜 아이였다, 진. 그리고 술이 나를 더욱더 나쁘게 만들었지. 그러다가 대공황이 와서 군에 입대하려고 했는데 신체검사에서 내가 고막이 파열된 게 발견돼서 들어가질 못했어. 그래서 그 당시 실업대책기구였던 민간자원보존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네 엄마를 만난 거란다.
4: 만나! 여기야, 여기!
5: 쉿! 엄마가 들으시겠어요.
4: 어머님이 날 싫어하시는구나. 그렇지?
5: 당신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너무 마른 것 같대요. 혹시 결핵에 걸린 거 아닌가 걱정을 하신다고요.
4: 아니야.
5: 어쨌든 엄마가 내가 조어하고 사귀길 바라세요.
4: 조어는 그만 잊어버려. 우리 결혼하자고 한다.
5: 우리 부모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려?
4: 그렇다면 우리 같이 도망가자.
3: 1936년 11월 완다와 저는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20살, 저는 24살이었죠. 그 사실을 아셨을 때 완다의 어머니는 엄청나게 화를 내시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요구하셨죠. 저희 부부가 당신이 다니시는 교회 부흥회에 꼭 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어린 시절 저희와 함께 살던 외할머니께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건만 전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6: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비천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결백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천국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죽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로 가게 될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와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예라고 말씀하십시오.
3: 그 목사님의 설교는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과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 그토록 강력한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파멸된 채 스스로 죽을 수도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떠올렸고 제 자신이 지옥으로 갈 수도 있었다는 것도 생각했죠. 저는 비통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울면서 그날 밤 제단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했죠.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그분의 사랑과 용서하심이 저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전 술을 끊고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의자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구원을 받기 전엔 고용주의 물건을 지속적으로 훔쳐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훔친 물건값을 배상해야 한다는 죄책감을 주셨습니다.
2: 고백하기 많이 힘드셨죠, 아버지?
3: 말도 못하게 힘들었다진. 그 주인집 문을 두드리는데 현기증이 나더구나.
2: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3: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구나.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빚진 거냐고 물었더니 200달러라고 대답하길래 매주 1달러씩 해서 갚아도 되는지를 물었지.
2: 당시에 그건 큰 돈이었을 텐데 그 돈을 다 갚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3: 4년이 걸렸어.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두 명의 아이를 잃었단다. 첫째는 사산됐고 둘째는 태어난 지 하루도 못 돼 호흡이 멈췄었지.
2: 세상에.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셨어요?
3: 우린 완전히 망연자실했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두 번씩이나 허락하셨는지 의문이 들었지.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니? 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다.
2: 그럼 그 다음에 좋은 오빠와 주디 언니가 태어났군요.
3: 그랬지. 그리고 주디가 4살이었을 때 네가 태어난 거란다, 진. 하지만 너랑 네 언니는 별로 사이가 좋질 않았지.
2: 전 정말 신경질이 많았어요.
3: 네 엄마를 닮았지.
2: 네. 한 번은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엄마가 화가 나서 아빠에게 빵덩어리를 집어던지신 일이 기억나요. 그리고 여러 번 집을 뛰쳐나가셔서 거칠게 차를 몰고 가버리신 일도요.
3: 그건 나한테 화가 나서 그런 거야.
2: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우리를 떠나셨을 때 기억은 너무나 선명해요. 정말 상처가 됐었거든요.
4: 완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괜찮아?
7: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4: 아니, 왜? 무슨 일인데?
7: 당신은 한 번도 집에 있는 법이 없잖아요. 그게 이유예요. 심지어 일을 안 하는 날에는 온통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4: 완다, 하지만 지금 난 교회 신문의 부편집장이야. 그리고 그 신문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 회의에 지필에 교정까지 봐야 하니까.
7: 당신은 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난 혼자 남겨지는 일에 신물이 난다고요, 이제. 그러려면 왜 나하고 결혼을 해서 골치를 썩혀요? 당신은 아내가 필요하지 않나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사업 파트너라고요.
4: 여보, 그렇지 않아.
7: 아니에요, 우리 이혼해요.
4: 여보, 완다! 제발, 제발 기다려줘!
2: 어머니는 그날 밤 우리 남매들의 베개 아래에 일일이 쪽지를 남겨두셨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실 거고 우리가 다시는 당신을 뵐 수 없을 거라는 내용이었죠. 당시 저는 7살이었는데 너무 놀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이틀 후에 돌아오셨고 삶은 평상시처럼 돌아갔죠. 그 이후 13살 때 아버지가 저를 한 부흥 집회에 데리고 가셨답니다.
0: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실 때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일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2: 저는 구원에 뒤따르는 헌신 때문에 40살까지 기다렸다가 구원받겠다는 계획을 미리 세워놓았었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날 밤 저를 이끄셨고 저는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지요. 그리고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7: 세상에, 아니 왜 이렇게 늦은 거야? 걱정하고 있었어.
8: 죄송해요, 엄마.
7: 너 오늘 밤에 구원받았구나, 그렇지?
8: 어떻게 아셨어요?
7: 얼굴 표정 보면 알겠어.
8: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늦은 거예요. 고백해야 할 죄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말 깨끗해진 기분이 들어요.
3: 완다는 구원을 받은 후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신경질 많은 성격이 상냥해지고 평안해진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 저는 은퇴를 했지요.
2: 그래, 이젠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아버지?
3: 10대들을 위한 청소년 센터를 열고 싶구나, 진.
2: 어디에요?
3: 가구 전시실에 만들까 한다. 10대 아이들은 친구들과 만나고 어울릴 공간이 필요해.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구나.
2: 와, 아버진 지금도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0: 직접 센터 이름을 고르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100여 개의 후보 중에서 소금 공장을 골랐답니다. 그리고 그룹홈에서 온 아이들이 제 딸 진과 함께 10대 청소년 센터를 청소하는 일을 도와주었어요. 당시 제 아이들은 모두 출가를 해서 아이가 있었으나 진은 계속 아기가 생기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진은 청소년 센터에서 저스틴이라는 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1: 그 아이는 겨우 14살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는데 친척들이 돌봐줄 수가 없었나 봐요.
0: 그러다가 세상 속에서 방치되어 돌아다니면서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텐데.
1: 저도 잘 알죠. 저스틴은 아직은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뛰어난 아이예요. 아버지, 척과 저 그 아이의 양육권을 얻고 싶어요. 몇 달 후 우리는 저스틴의 양육권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무신론자였던 그 아이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경적 기준을 알았기 때문이죠. 대신 우리 부부는 이제 막 소년원에서 출소한 그 아이 친구 중 한 명을 함께 받아들이기로 했죠. 주님의 이끄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저스틴은 우리와 함께 살면서 잘 지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으로 떠났죠.
0: 그래, 저스틴은 대학에서 잘 지내고 있다니?
1: 두 번이나 권총 자살 기도를 했었대요.
0: 아마 이제부턴 기독교가 그 아이에게 이해되기 시작하겠구나.
1: 이미 그렇게 된 거려, 아버지? 저스틴이 콜럼버스로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했는데요. 자기에게 뭔가 달라진 걸 눈치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0: 제발 그 아이가 구원을 받은 거였으면 좋겠구나.
1: 맞아요. 구원 받았대요. 10대 선교 사역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사회의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답니다. 어머니는 8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85세이셨는데 아버진 그 이후에도 주님을 열심히 섬겼고 2002년부터는 지역 신문사에 크리스천 논평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아버지가 95세 때 대장암이 발견돼서 아버지는 종양과 함께 대장을 15인치 절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6월 다시 종양이 발견되었죠.
0: 종양은 그때 전부 제거하신 줄 알았는데요.
2: 저희는 그때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이번 것은 선생님의 대장 맞은편에 있어요. 그런데 종양이 왼쪽 폐와 두 늑골 사이로 퍼졌어요.
0: 다시 수술을 받기는 어렵겠군요.
2: 네. 특히 선생님의 신장이 하나밖에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0: 뭐라고요? 나머지 하나는 어디로 갔죠? 누가 내 신장 하나를 훔친 겁니까?
2: 그것은 칼자국이 전혀 없던데요.
1: 아버지, 예전에 10대 시절에 교통사고가 나서 신장이 뭉개졌다고 하셨잖아요.
0: 그래, 맞아.
2: 아마도 그때 위축되었나 봅니다.
0: 악마가 내 신장을 훔쳐간 거로군요. 그래, 이제 제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2: 아마도 단 몇 주가 될 듯 싶습니다.
0: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제가 구원을 받고 생명이 다하는 날 천국에 갈 것을 안다는 것은 지난 세월 크나큰 기쁨이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장례식 날에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천국에 가서 그분과 함께 있도록 예수님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0: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성경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감사를 담은 신문 논평은 7월 10일에 발행되었죠. 아버지는 또한 사슬을 끈 코를 통해 당신의 간증을 전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말에 주님이 계신 본향으로 떠나셨답니다.
1: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모든 죄의 빚을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과 구원의 선물은 자기 입을 열어 구하는 자의 몫입니다.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희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주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신 사실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출연 김기흥,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한신정, 이현주, 이미향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화가 단순히 어떤 변화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를 교배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일이 바로 진화의 증거라고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런 주장은 다윈에게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농작물이나 동물의 번식이 진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윈으로부터 힌트를 얻었는데요. 다윈은 과학학위도 없으면서 그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진화는 우리가 가축의 번식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창조론자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도 있어서 창조론자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닌 과학자가 했던 반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덴톤 박사는 그의 책 진화론 위기의 이론에서 생물학이 진화가 일어났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화론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썼습니다. 과학은 증거에 기반한 학문이기에 진화는 전혀 과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진화를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온 덴톤 박사는 진화론 생물학자들이 한 세기가 넘도록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윈의 비판자들이 제기하는 반대 의견에 반박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화론 과학자들은 창조론자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진화론에 대한 지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 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알리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로 또는 저기로 다니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아름다운 발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또한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께서 깊은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우리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 유명 인사들이 자기들의 묘비에 남긴 글들은 매우 다양한 글들이 있습니다. 유머스러운 말들도 있고 심각한 묘비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철학자 노스트라다무스는 후세 사람들이여 그의 휴식을 방해하지 마시오 라는 그의 묘비에 이런 문구가 남겨 있습니다. 화가 빈센트 고흐는 별을 따다가 떨어진 사람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가신 후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아주 적절하고 가장 잘 표현된 선교사님의 묘비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이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글귀가 써 있습니다. 마침내 자유, 마침내 자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자유롭습니다. 수주 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미국의 허니스트 에밍웨이는 이런 문구를 썼는데 우리 예수님과 대조적입니다.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죽었으니까 일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또 하나 묘비명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게 있습니다. 극작가이자 소설가이고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농담으로 적어두진 않았겠지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여러분, 죽음의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망설이고 미루기를 뒤로 미루고 우물쭈물하다가는 이 사람의 묘비명에 써있는 말처럼 이럴 줄 알았지. 죽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소망을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기독교 신자이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묘비명에는 무엇이 써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묘비명이 아니 묘비 자체가 없을 것인 줄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며 불신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 이상은 다 들어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묘비명에는 무슨 글귀가 남겨 있을까 궁금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메시지의 말씀을 들으실 때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지속할 때 주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무덤에 실제로 장사 지낸 바 되셨던 우리 예수님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의 구주, 예배의 대상이시고 온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설교 본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법정의 증인으로 만약에 서는 사람이 있다면 왜곡을 하거나 거짓말로 사실을 꾸며대는 사람은 헌법에 기록된 대로 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매주 심각한 엄중한 자리에 자신의 보았던 일, 목격한 일을 나타내는 과장됨 없이 솔직하게 정확하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고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참소자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정하고 왜곡시키고 있는 일을 지금도 사탄 마귀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들으실 말씀처럼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말씀과 같이 분명히 죽으셨다가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었고 72시간 3일 밤낮을 보내신 이후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제목이고 예배하는 이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죽지 아니하는 산 소망의 이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할 때 제일 힘이 나고 즐겁고 아주 그냥 확신 가운데 설교하는 제목이 있다면, 그런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1년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아마 제가 생각해보면 한 번 정도, 최소한 한 번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활주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저희들은 매 주일 아침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은요, 오늘은 메시지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활의 증인들 네 종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누구인지 말씀을 곰곰이 잘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시고 한 주간 동안도 어려움과 지치고 힘들고 낙심과 혹시 또 불안 가운데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위로와 확신과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네 사람의 네 종류의 부활의 증인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천사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돌무덤에 들어가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여기에 청년으로 표현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9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전에 일곱 마귀에게 고생하고 시달림을 받던 이 불쌍한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인류 역사상 사람으로서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고 우리에게 알려온 인격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천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긴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이 놀랍니다. 6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천사가 가장 먼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이 천사들의 숫자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한 천사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읽어보시면 한 천사입니다. 그 나머지 두 권, 어떤 복음서이겠습니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시면 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한 천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두 천사라고 기록했을까요? 어떤 불신하는,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꼬투리 잡고 성경은 틀렸다, 믿을 수 없다, 왜 같은 복음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한 천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두 천사라고 기록했느냐, 틀리지 않느냐, 그러므로 성경은 신빙성이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권의 창세기를 주시지 않았지만, 두 권의 요한계시록을 주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책은 네 권을 주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구원받은 구절은 요한복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한 권이든 마태복음 한 권이든 사복음서 가운데 한 권만 있어도 충분히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한 권의 복음서를 주님이 주셨을지라도 한 권의 복음서를 통해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네 권씩 주셨을까요? 왜 네 권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성경의 진수가 담겨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이 복음이 기록된 장면들, 예수님의 생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시각으로 보므로 풍성하게, 충분하게 이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구원받도록 충분한 자료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천사,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분명히 한글로 기록되기를 두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있는 이유는 더 풍성하게, 더 생생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 구원받으라고 풍성한 복음의 자료를 주께서 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실제 요지는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사건에 증인으로 제시될 때는 한 명 가지고는 불충분해서 반드시 어떤 중요한 사건에는 두 사람, 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때 그 증인의 말들이 효험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신명기 19장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장할 것이니라. 여러분,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가끔가다 증인이 한 명이 출석, 그 법정에 출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할 때 딱 손을 들고 쭉 증인으로 서약하고 증언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면 피고나 원고 측에 유리할 수 있는 증언을 한다면 반대로 그 한 사람이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피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원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최소한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증언으로 세우고자 성경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시고 공의롭고 정확하십니까? 근데 신약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아주 간결하게 짧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로에 대한 고발은 무슨 고발입니까? 목사에 대한 고발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스캔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소문들에 휩싸입니까? 무슨 말 했대? 무슨 일을 저질렀대? 사실은 사실 무근한 일로 소문에 꼬리를 물고 때때로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사실 나쁜 짓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라고 바울사도가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증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신약성경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주목을 천사에게 다시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예를 든다고 이야기한다면 천사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은 이미 충분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언 또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주신 이유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문화, 관습, 고대 근동의 어떤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증인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참조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요, 발생했던 일이요, 역사적인 실제 사건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실 때도 한 천사가 아니라 두 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두 천사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두 천사가 등장하고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 계시느니라 플러스 이런 말씀을 천사가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씀도 천사들 증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본다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증거로 이 증인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당신의 말씀 자체에 모순되지 않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성경에 기록한 이 천사들을 통해서도 완벽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여러분, 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아니, 4000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 BC 2000년에 욥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신 몸으로 땅 위에 다시 설 것을 기록했습니다. 언제라고요? 4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이 욥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중동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구약성경 중간에 있지만 사실 서열대로 본다면 창세기의 위치에 레위기 뭐 이쪽에 같이 서열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순으로 보면 그럴 만큼 욥은 굉장히 오래전의 인물입니다. 이 오래전의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설 것을 기록한 이 의미를 본다면 욥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내세워주신 구약성경의 부활의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납득이 되어지시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윗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천년경의 인물입니다. 자, 2000년 전, 1000년 전 이 인물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시편 16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16편 스크린에는 11절이 있지만 제가 10절부터 읽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자, 성경이 있으신 분은 시편 16편을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6편 10절을 읽고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 9절입니다. 9절. 죄송합니다.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은 저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여러분, 시편 16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9절 하반절에 보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 의미는 10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죽으면 무덤에 묻힐 것이지만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할 것을 다윗이 확신하며 기록한 구절입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윗의 믹담 그랬습니다. 믹담은 시편의 종류입니다. 자, 다윗이 기록했는데 여러분이 다윗이 죽은 후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면 모순이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시 16편은 다윗이 살아 생전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썩음에 썩지 아니하도록, 그의 썩음을 보지 않도록 부활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 이 시편 16편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문자적으로 장사를 지낸 바 되었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썩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을 다윗은 기록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점점점 가까워지죠. 욥은 2000년 전, 다윗은 1000년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에 이제 520년 전에 살았던 스가랴 대언자는 스가랴 14장에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감람산 꼭대기에 설 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14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0: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버림받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온갖 형벌을 다 받으신 그 모습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의 모습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으신 하나님은 어둠으로 하늘이 덮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가랴 대언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전 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었기에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자, 예수님의 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 부활하신 동일한 몸으로 감람산 꼭대기에 올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의 한 인물을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세 인물들을 증명하는 인물로 제 설교 노트에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라는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의사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자, 우리 오늘 이 시대 지금 한국의 의료 대란으로 제가 오늘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어린아이가 상급병원으로 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기사를 보았을 때 마음이 참 아팠어요. 또 상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람이 죽으면 사망 진단을 누가 끊어줍니까? 의사분들이 끊습니다. 법조인들도 증명합니다. 죽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사분들이 진단을 끊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는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는 의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스가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올 것이다 라고 기록한 그 말씀을 사도 이 누가도 사도행전 1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는 바로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가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으로 기록한 14장 4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기록한 이 누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약 60년경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의 증언이 구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보충으로 증언해주고 있다.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말씀들을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9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사의 말이에요. 의사가 기록한 겁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을 누가가 복음에도 기록했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의사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구절 말씀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 올리벳 산에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보좌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다음 잘 구절을 보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천사들입니다. 두 남자가 이르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예수님은 누구를 말합니까? 구약 성경에 말한 예수님, 누가복음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님, 너희들이 바로 며칠 전에 보았던 그 부활하신 이 동일한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있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분께서 동일하신 모습으로 다시 감람산 꼭대기로 오실 것을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구약의 세 인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욥과 다윗과 스가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들을 신약성경 누가복음의 저자였고 의사였던 이 누가가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9절 10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관계된 이 메시지를 기록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고요. 두 천사가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세 인물들, 그리고 신약성경의 의사였던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었던 누가는 스가랴와 동일하게 감람산 꼭대기에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하늘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되돌아올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활의 주인공이신 당사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부활을 이야기했는지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사흘 안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에 관계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첫 번째로 유월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던 예수님을 지금 본문에서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에 많은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 말을 들었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코웃음을 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누구 관대? 수십 년 지은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책망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킨 의미로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유사하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지난주에 성령 침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우리 부활의 당사자요 부활의 증인이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부활을 가리켜서, 당신의 부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4절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잘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령의 은사, 은사에 대한 문제로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적들을 유대인들은 심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이르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장차 요나의 표적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오래 안 다녀보셨거나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은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선뜻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고기에 의해서 삼킴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심에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와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고자 하는 앗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갇혀있다가 기적처럼 살아난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도 무덤에 갇혀있다가 3일 밤낮을 무덤 속에 있다가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 그래서 이 표적을 내가 보여주시겠다라고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자,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했던 당신의 동족들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지만 내가 한 가지 표적은 보여주겠다. 그것은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밤낮을 무덤 속에 있으시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참조해 보시라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숙제로 그냥 남겨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못 박히셨다가 6시간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 토, 일, 3일째 되는 주일 아침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문자적으로 본다면 3일 밤낮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시간이 사실 72시간이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가 아니라 언제가 되겠습니까? 수요일 날 오후가 되겠죠. 이것은 사실 금요일 날 돌아갔다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당신 이단이요, 당신 틀려서 이건 논쟁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참조로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요나의 뱃속에 3일 밤낮 계셨던 것처럼 요나의 뱃속에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무덤 속에 72시간을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의사 되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3일 지나야 의사들이 발부하잖아요. 죽었어. 생물학적으로도 죽었고 법적으로도 죽었어. 그래서 사망신고를 올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충 적당히 죽으신 게 아니에요. 대충 적당히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이단은 예수님 혼절했다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혼절했다가 깨어났다. 그래서 부활했다. 엉뚱한, 아니 황당한 이야기를 꾸며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일 동안에 무덤에 계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사흘 동안에 무덤에 갇히셨고 장사 지내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앞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쳐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구약의 세 명의 증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태어나시기도 전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5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부활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 사실을 신약시대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고 또다시 어떻게 어디로 올 것을 스가랴가 예언한 것을 의사인 신약성경의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언의 자료가 필요합니까?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은 여러분께서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증언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이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희망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북돋기 위해서 혹여라도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분이 있기를 바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우리는 감사의 말씀이지만 구원받아야 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e is risen Christ. He is risen Lord라고 합니다. 일어나신 분, 부활하신 주님이다라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들은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찾고 증인들을 내세우고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들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증인은 굉장히 재미있는 증인들입니다. 왜 재미있는 증인들이냐면 돈 받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재미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증인들 가운데 세 번째 증인들은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몇 차례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자, 마가복음 16장으로 돌아오시면 자, 16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11절 읽은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피셨습니까?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 성경책에 칼라펜으로 줄쳐놨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한 구절 또 내려가 볼까요? 13절.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하되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적으로 의학적으로 의사가 기록한 이 말씀들을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520년 전에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이 사실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이 글귀를 이 기록들을 읽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왜곡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활을 믿는 분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콧방귀 끼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네가 누구관데 이 성전을 짓겠느냐라고 예수님을 향해 감히 살아계신 그분께 예수님을 도전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신가? 그분이 혹시 여러분이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회개하고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감사하시고 마음속에 소망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꺼지지 않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그리고 꺼지지 않을 사라지지 않을 산소망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나아가 다시 오실 것을 불신하고 있다면 더 늦어지기 전에 아까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던 묘비에 적혀있는 것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증인이 되셨고, 자 이제 세 번째로 무덤을 지키던 이 로마 병사들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천사들에게 들었던 메시지를 마리아가 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12절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근데 병사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순을 말씀드려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인공인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잊어먹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거 까맣게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열어보시면 누가 기억하고 있었냐면 제사장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불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죽고 나면 부활한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시일했습니다. 인봉하고 예수님이 나가지 못하도록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가지 못하도록 아니 예수님 자신이 나오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큰 돌로 무덤의 문을 막았던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로마의 병정들을 붙여두고 3일 꼬박 72시간을 번갈아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조롱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말씀되어진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이 병사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던 그 시기에 지진이 일어났고 두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태복음에 이 마태가 기록한 모습을 잘 보면 병사들이 무서워 죽었다, 죽는 줄 알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기겁했다, 얼음처럼 얼어붙었다 이런 표현들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병정들은 알았어요. 과연 예수께서 살아나셨구나. 근데 이 사건을 보고합니다. 병정들이 가서 산헤드린 공회의 수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믿었던 거죠. 아니, 믿었다기보다 기억하고 있던 거죠. 부활에 대해서. 그런데 막상 병정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자 어떻게 이 사건을 왜곡시킵니까? 큰 돈을 주고 병정들의 입을 막습니다. 아니 어떻게 소문을 퍼뜨리냐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무덤의 문을 그 돌문을 옮기고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식을 전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실을 왜곡된 채로 덮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기록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병정들이 돈을 받고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더라. 거짓말을 왜곡시켜서 부정을 부정으로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증거되는 또 다른 이 병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부활의 증인들은 병정들입니다. 로마의 병정들입니다. 돈을 받고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근데 이 말은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 증거되어지기를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은 병정들이 거짓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곡시켰다라는 말이 또한 동시에 퍼졌기 때문에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또다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 사건에 대해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철학자니까 논리적으로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에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입증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부정하실지라도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스가랴가 기록한 것처럼 정확한 장소로 다시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동일하신 몸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부활 당시에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다수의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은요. 여섯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개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제가 오늘 부활의 증인들 첫 번째로 천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세 증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세 사람의 증인도 충분한데 500명에게 간헐적으로 시간의 차이를 두고 보여준 게 아니라 동시에 보였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500명 안 앉았어요. 200명 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여러분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보았다면 그 본 증인들의 말은 참된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의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이성적으로, 역사적으로, 의학적으로 사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실제의 부활 사건인지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때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바울 사도는 어머니 뱃속에서 조산되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맨 마지막에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했던 복음의 원수, 교회의 원수였던 핍박자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에게 이 15장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적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활을 의심했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부득이하게 500명이 보았다. 동시에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신도 부활을 의심해서 핍박했었고 그러나 이제 부활을 의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증인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두 명의 천사 그리고 구약시대의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의사였던 누가가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고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과 동일한 장소로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고 바울사도가 5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더 이상 증거와 증인들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변증하면서 흥분하면서 책망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당신의 부활을 한 사건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요?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며칠 남겨두시고 나사로의 사건을 일부러 나사로가 아팠을 때, 위경한 상태에 처했을 때 살려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지체하시고 죽으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자들에게 일어나자, 때가 됐다. 내 친구를 깨우러 가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를 바랬고 죽고 난 이후에 그를 살려내심으로 4일이 지난 후에 냄새가 펄펄 났던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장차 있을 당신의 부활을 열매로 보여주시기 위한 샘플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혹여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고난당하심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사실을 3일 만에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영광스러운 승리의 소식을 의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 늦어지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으시고 구원에 이르시고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에 네 종류의 증인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증인은 여러분이 설교 주보를 읽어보셨겠지만 마지막 다섯 번째 증인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리의 이 소식을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귀로 듣고 보지는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기록된 거짓 없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복음서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섯 번째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알고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다섯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감사와 기쁨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충세 목사님의 비전 라이프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에베소 마쳤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바로 뒤에가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2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그 에베소서 마칠 때 인사의 말 있죠. 지난주에 그 에베소서 마칠 때 인사한 것. 6장 23절 한번 보세요. 6장 23절. 에베소서 6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옛날의 편지는 마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인사하고,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 편지할 때요, 시작할 때도 이런 축복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축복 인사가 2절이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지난주에도 이렇게 마칠 때 인사 했죠. 오늘 친구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친구 보고 목사님 말할 테나 따라서 하시면 돼요. 옆에 얼굴 보세요. 친구에게. 아니면 선생님이라도 얼굴 보고. 여기는 누구? 엎드려 있는 친구 누구? 소윤아. 옳지? 자모나. 옳지. 잠시만. 축복해 주세요. 자모나 소윤이한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편지를 마칠 때도 또는 편지를 시작할 때도 인사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빌립보서를 보기 전에 이제 전체 내용이 뭔지를 또 빌립보가 뭔지를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앞에 화면을 잠시 봐주세요. 빌립보라는 것은 도시 이름이에요. 이 빌립보라는 것은 도시 이름인데 언제 생겨진 도시냐 하면 확대는 안 됩니까? 그대로 두세요. 빌립보는 언제 생겨진 도시냐라고 하면 지금부터 2000년도 훨씬 전에 생긴 도시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들어봤나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 오늘 성경 빌립보서 돼 있죠? 필립, 영어로 하면 필립이겠는데, 이 빌립이라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인데, 이 빌립이 그 도시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할 때는 물론 그보다 훨씬 뒤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성은 알렉산더 왕까지 얘기를 하자면 벌써 2000몇백년 전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도시인데, 여러분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자, 빨간 줄 보십시오. 빨간 줄, 에게해 하는 거 보여요? 제가 지도를, 지금 커서가 보이죠? 화살표 보이죠? 저게 보면 밑에, 왼쪽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왼쪽 밑에가, 저기가 고린도라는 조그만한 섬은 아닌데, 그 연결되어 있어요. 고린도예요. 고린도. 지금 화살표 되어 있는 저는 아테네라는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 그 밑에가 섬처럼 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훈서라고 하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거기서 바다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자, 오른쪽 가면 저기가 터키라는 곳인데, 여기에 보면 에베소서, 스머나,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하는 교회, 일곱 교회가 저기 있어요. 지금 화살표 있는데, 거기서 저 위로 올라가세요. 에게. 자, 빨간 화살표 있죠? 빨간 화살표 거꾸로 내려오세요. 빨간 화살표 거꾸로. 저 안디옥, 기역자 있는 부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위쪽에 쭉 오른쪽으로 조금 와서 밑으로 내려오세요. 네, 쭉, 자, 거기, 자, 여기 예루살렘 보이는 거 있어요? 여러분 눈이 좋으면 보일 거예요. 밑에 예루살렘, 바로 옆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 예루살렘에서 위로 쭉 올라가세요. 위로 쭉 올라가시면, 예, 거기가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 제일 먼저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서요.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가는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되는데요. 요 지도에 그림은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이에요. 그 빨간 선이 2차 전도여행인데,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에 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빨간 선을 딱 한번 올라가 봅시다. 쭉쭉 위로 올라가죠. 자, 여기 가서 저기서는 뭐 타고 가야 돼요? 걸어가요. 저기까지는. 안디옥에서 저까지는 걸어가는데, 저기서는 배 타야 돼요. 배를 타고 올라가니까, 예, 저 위에 빌립보라는 성이 있어요. 빌립보? 예, 빌립보라는 성은 지금부터 약 2,200, 3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인데요. 그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죠. 그때에 빌립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려 약 2,000년 전에 바울이 걸어서 배를 타고 몇 달이 걸려야 돼요. 저 거리를 가려면.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은 그 빨간 선을 따라 가보세요. 빌립보에 갔다가 다시 쭉 이렇게 내려오면 베레아로 내려왔다가 다시 거기서 배를 타고 그리스 아테네 들어가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고린도 밑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목사님 이 코스를 따라 한번 가봤어요. 저 터키하고 아테네하고 이 그 고린도에 가봤어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막 버스를 타고 가지만 그 당시에 다 걸어가고 배 타고 간 거예요. 자, 그 고린도에서 다시 길을 건너요. 길을 건너 터키 지역으로 온 거죠. 거기서 다시 빨간불로 쭉쭉쭉 따라 내려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이 그 당시에 2000년에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빌립보서 보는 것은 어디예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무려 약 2000년쯤 전, 뭐 딱 2000년은 안 되세요. 뭐 1900년 정도 전에 기록된 편지예요. 이 편지를 보세요. 1절 보세요. 다시 이제 끝이도 됩니다. 자, 다시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어디에 가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몇 년 전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도 보내고 연보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교회는 감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넓푸른 교회 감독은 누구일까요?
4: 목사님.
5: 잘 알았어요. 맞아요. 목사님은 이 넓푸른 교회 감독이에요. 주일 학생들이 지금 교회 누가 왔나 안 왔나 감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누가 장난치나 안 치나 감독을 좀 해야 되겠어요. 딱 똑바로 앉아서 말씀 들으세요. 감독이 있고 또 교회 일하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과 집사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다 읽으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 쓰면서 제일 먼저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편지 쓸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4: 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의 편지 하는데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한번 보세요. 또 따라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빌립보라는 성, 아까 지도를 봤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6: 살.
4: 예. 사람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지금 그림 시간이 너무 없잖아. 그래서 이거 사람이라고 보면,
6: 예.
4: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만 성도냐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많지는 않겠죠. 빨간 거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 표시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6: 다섯 명.
4: 아,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도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요즘은요, 예수 믿는 사람 이곳저곳 뭐 교회도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해요. 예수 믿으면 매도 맞아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명, 20명 이래밖에 안 돼요. 빌립보 교회 이렇게 말하면. 뭐 고린도 교회도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그 당시는 10명, 20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주 신앙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편지하면서 인사가 이거죠. 2절에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편지 보내는 사람이요. 이걸 발신자라고 그러죠. 발신자. 편지 보내는 사람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발신자가 바울인데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발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발신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수신자라고 그래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죠. 이 받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인사말도 뭐예요? 인사말도. 인사말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1절에서 2절까지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모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인사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뭐냐 하면 값 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오늘 3월달 맞아요?
6: 네.
4: 3월 친구를 오늘 왜 해요? 2월달 아니에요 지금?
6: 2월달이요.
4: 아, 2월 마지막, 아, 마지막에 3월달 하네요. 3월 친구들, 오늘 생일 친구들 이렇게 상품과 선물을 준다고 했네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
6: 와, 카드 완전 많다.
4: 카드 많죠? 이걸 왜 줘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왜 줘요, 이거? 교회 왔다고 줘요?
6: 아니요.
4: 그럼 왜 줘요? 여러분 뭐 착했다고 줘요?
6: 아니요.
4: 왜 줘요? 자, 보세요. 이유 없이, 아무 한 것도 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편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알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같이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마음에 다 오게 되면 야! 나 죄에서 용서받았네? 우와! 나 지옥에 안 가도 되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와 천국 가게 되었네. 와 정말 감사하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나는 한 일이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 지금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야 너는 우리 마을에서 나가. 너는 우리하고 같이 장사하는데 들어오지 마. 재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며칠 전에 지난주에 8월 그 음력으로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이라 그래요. 그럼 정월 대보름이란 것은 보름달이 크게 떴을 때 사람들이 뭐였어요? 마을에서 달집 소원 빌었어요. 맞아요. 달집 태우기. 달집을 만들어놓고 그래 불을 붙여놓고 거기에 소원을 써서 종이를 거기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그게 비는 거예요. 달에게 달림 우리 소원 들어주세요. 소원 들어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절하고 그다음에 술도 먹고 뭐 음식도 먹고 선물도 주고 막 그랬어요. 저 송정 바닷가에는 미역도 준다 했는데 받아놨어요 미역? 못 받았어요? 안 줍니까? 미역국 시식만 하고 미역은 안 주더래요. 그건 누가 후원을 적게 했구나. 어떤 사람은 거기 가니까 몇백만 원씩 후원도 하고 이래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전부 달에게 빕니다. 복 주세요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나는 여기 갈 수 없어요. 나는 달집 태우는데 절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안 가면요. 동네 사람들이 너는 다음부터 우리가 장사할 때에 너는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 너는 장사할 때 끼워주지 않아. 이래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당시에 빌립보든지 어느 마을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둬서요. 예수님이 진짜거든요. 막 달에게 비는 것은 가짜거든요. 그 가짜들이 가득한 곳에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 가짜들이 진짜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때리고 때로는요 집에서도 쫓겨나야 돼요. 야, 너 예수 믿니? 그럼 너 쫓겨나가. 실제로 옛날에 우리 교회에요. 이 널푸른 교회에 어떤 아저씨가 왔어요. 이 어떤 아저씨가 왔는데 교회를 몇 번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 전도해서 이제 교회 가서 해서 몇 번 나왔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나가니까 그 자기 집안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장남이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너 만약에 교회 가면 그 당시에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 그 집안 문 중에서 유산을 물려주는데 20억 되는 땅을 물려주는 20억 여러분 20억이 얼마인지 잘 모르죠? 약간 20억이라는 유산을 물려주겠다 하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가면 20억 유산을 못 받고 교회를 안 가면 20억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6: 교회 다닐래요.
4: 아, 은호만 그렇게 하겠지, 그죠? 니는 20억 가치를 몰라서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근데 이 아저씨는 그때부터 교회를 못 왔어요.
6: 왜요?
4: 왜? 예수님보다는 뭐가 좋았어요?

0: 예수님이 진짜거든요. 예수님이 전부거든요. 나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어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기뻐요? 집에서 쫓겨났는데 뭐가 기뻐요? 집에서 쫓겨났는데 뭐가 기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2절을 읽으면서 우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자들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 아무 기쁜 일이 없어요. 뭐 되는 일도 없어요. 그래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희 비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벤을 소개하시고 비벤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기쁨의 눈물이 있죠. 기쁨에도요.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그들은 유대인 포로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느 날 한 소년이 자기 집을 나섰는데 밖에서 친구들이 풍선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앞으로 나와서 한 말이, 우리는 네가 쓴 시를 경연대에 응모했었어. 그렇게 말하면서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대요. 그랬더니 그 봉투 안에는 1등이라고 적힌 카드가 들어있었고 그건 모두가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이 친구의 글 쓰는 재주, 그 재주를 확인하는 멋진 일을 해낸 것이죠. 사실 기뻐서 운다는 것은 좀 역설적입니다. 보통 눈물은 기쁨이 아니고 고통에 대한 반응이어서 기쁘면 보통 웃지 눈물을 흘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심리학자들은 깊은 사랑을 받는다거나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느낄 때처럼 개인적으로 깊은 의미의 순간에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때 그 기쁨의 눈물은 우리 삶의 의미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쁨의 눈물이 터져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남자를 치유하고 눈을 뜨게 했을 때 그 부모가 어떻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났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된 세상으로 옮겨질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기쁨의 눈물이 우리 삶의 의미를 보여준다면 앞으로 다가올 위대한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물이 우리의 뺨을 타고 흘러내릴 때 우리는 삶의 의미가 항상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였나요? 기억이 나십니까? 삶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장차 누릴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불행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땅 밑에 폭발할 가스탱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가슴 속에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죄의 탱크가 있습니다. 죄의 심판은 피할 수도 없으며 또 그것은 가스폭발보다도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6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2: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2: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2: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 14절 같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 미국의 미디어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케인 웨스트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했던 발언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케인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을 대표하는 인기가 가장 높은 래퍼 가수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의 부인이 킴 가르다시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는데 그 부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트럼프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가깝고 이방카하고도 친한 그런 친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케인 웨스트가 말하기를 흑인들이 겪었던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이야기하는 중에 Slavery was a choice. 그들의 노예됨은 선택이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망발 수준의 발언이죠. 더구나 본인도 흑인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것이 그들의 선택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체인에 묶여서 끌려와서 노예시장에 팔려갔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목화바 뜨거운 태양 밑에서 노동을 했고 가혹한 채찍을 맞아가면서 고통 속에 지나온 40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1863년 1월 1일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함으로써 흑인들에게 최초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끝난 후인 1865년 미 의회에서 정식으로 수정 헌법 13조를 통과시킴으로 미국 내에서 노예 제도가 종말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의 통과로 이와 같은 자유의 선포로 실제로 흑인들이 자유를 누렸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사회 제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법적으로는 그들에게 자유를 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제도를 보면은 그들이 다 동등한 입장으로 취급되지 못했습니다. 매입이 1960년대까지. 어쩌면 이번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구조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흑인들 자체가 노예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북전쟁 직후에 기록된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게 되면 분명 그들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주인이 쫓아와서 다시 그들의 발목에 착고를 채우고 끌고 가지 아니할까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던 자들이 많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형적으로는 자유를 선포받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들을 묶고 있는 죄인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적으로 또 외적으로 법적으로 자유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죄인이 풀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자유하다고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묶고 있는 죄인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참된 의미에서의 자유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성경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어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자유민족으로 이제 진군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지정학적으로는 애굽을 빠져나왔고 홍해를 건넜습니다만은 그들 마음 중심에는 아직도 애굽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애굽 문화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애굽적인 사고방식에 그들이 심령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애굽에서 자유했지만 그의 심령은 애굽의 사슬에 묶여있는 이와 같은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고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죠. 저는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처리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폐업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사실은 복음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로마서의 중심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죄가 처리되었다고 해서 죄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죄의 영향력은 우리 삶 구석구석에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활하려고 해도 우리의 심령 곳곳에 죄라고 하는 복병이 심겨져 있어서 언제 이것이 터져나올지 모르는 상태가 현재 저들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잘 아는 조크 중에 교통순경 조크가 있죠. 조크도 종류가 많습니다. 미니스터스 조크, 목사들을 위한 조크도 있고 교회를 위한 조크도 있는데 이 캅스 조크라고 하는 조크가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교통순경 한 분이 어떤 남자가 몰고 가는 차를 세웠습니다. 남자가 무슨 일입니까? 물었더니 과속을 하셨습니다. 남자가 펄쩍 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항상 60마일을 유지하는 사람인데요. 옆에 듣고 있던 부인이 무슨 소리냐고 방금도 80마일로 달려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교통순경이 티켓을 끊으면서 또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자동차 뒤를 보니까 테일라이트, 이 깜빡이 등이 깨어져 있네요. 이것도 티켓감입니다. 남자가 펄쩍 뜁니다. 아, 전 정말 몰랐다고. 뒤가 깨어져 있었냐고. 옆에서 부인이 또 거둡니다. 모르다니 무슨 말이냐고. 몇 줄째 끌고 다니면서도 왜 모르냐고. 이제는 교통순경이 티켓을 끊으면서 시트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또 티켓을 끊으려고 합니다. 남자가 또 외칩니다. 무슨 말이냐고. 방금까지 시트벨트를 차고 있다가 당신이 오는 것을 보고 풀었는데요. 또 와이프가 거들었습니다. 당신이 언제 시트벨트를 한 적이 있냐고. 참다 못한 남자가 드디어 흥분해서 Shut up, woman. 제발 좀 조용해, 당신. 그때 이 교통순경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항상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하십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꼭 술에 취했을 때만 저럽니다. 결국 음주운전 티켓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뒤에서 쭉 지켜보고 있던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니? 훔친 차는 끌고 나오지 말자고 하셨는데 갈수록 점점 깊은 죄악으로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모습.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하며 회피한다고 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다루지 아니하면 어떤 죄악도 그냥 사라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저의 삶 속에도 아직도 우리를 틈틈이 공격하는 우리를 결박하기를 원하는 죄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그 죄가 우리를 공격해서 옛 생활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영적 현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이라고 하는 복병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탐심이나 허영심 때문에, 거짓 때문에, 쾌락 때문에, 유혹 때문에, 심지어는 과거에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던 선풀이나 상처 때문에 앞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고 죄의 사슬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든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고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은 반드시 꺼내야 되고, 이것을 끊어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삶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광된 새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칭의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성화의 단계로, 거룩한 삶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시게 되면 중요한 동사가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세 개 동사를 하나씩 하나씩 묵상해 보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구절 말씀 보시면 알미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To know something,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 때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보게 되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To consider, 혹은 count, 혹은 appreciate.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진리를 알고 받아들인 후에 누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3절에 보시면은 드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To present. 이 드리라는 이 말은 사실은 예를 더하라, submit하라, 포기하고 나를 내어드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묵상해 보게 되면 오늘 또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어떻게 끊을지에 대한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의 사슬을 벗어나려면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 그때 우리는 죄의 사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찰스 라일이라는 분은 이것을 포지셔널 트루스, 우리의 위치에 대한 진리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함께라는 이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몸된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지 여러분의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하나만의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과거에 혼자 살 때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싱글로 있을 때야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데이트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팔가에서 시간을 보내든, 육가에서 시간을 보내든, 온 타운을 휩쓸고 다니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싱글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일단 결혼하면 다른 것입니다. 결혼할 순간부터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임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임자가 따로 있는데, 제 경우를 말합니다. 감히 어떻게 한눈을 팔 수가

주님과 나의 한 몸된 관계성,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 때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구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즉 부활하심으로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다시라는 이 표현이 우케티라고 하는 헬라말이 굉장히 강한 강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굳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never, never again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죽음이 다시 그를 공격할 수가 없고 사망의 권세가 손댈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부활하셔서 죽음이 손조차 댈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파워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권세나 어떠한 사탄이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 때 무슨 일을 당하든 당황하지 않게 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함부로 내팽개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뭐 무슨 가치가 있다고, 아무렇게나 산들 who cares, 누가 나를 케어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을 함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여러분을 케어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떤 경우가 되든지 여러분을 케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불행을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알 때에, 이와 같이 주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됨을 알 때에 어떠한 고난이나 고통이나 유혹이나 세상적인 공격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린 그걸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의 사슬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많은 특권을 주십니다. 그 특권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10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케이스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말 번역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단어의 시제가 에오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헬라의 시제입니다. 이것은 포인트 액션, 일회적 사건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텐스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단번에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 반면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계신다. 이것은 present tense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케이스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케이스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긴다고 번역한 이 단어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여긴다, 카운트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실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누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NIC, 우리 카멘터리를 쓴 존 모레이가 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것을 appreciate, 이것을 내가 누리고 느끼고 체험한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인정하고 그 살아있음을 누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이 단어도 사실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to God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in God, locative라 그래서 장소를 표현하는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고 존 켈빈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 켈빈의 해석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in God,

0: We are living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엄청난 특권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 가운데 몇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될 특권을 소개해드리자면 제일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하게 되면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는 자녀됨의 특권이 주어졌어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고 했어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멀시 시트를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지성소로 들어가겠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directly, 직접 하나님 보좌까지 나아가서 그 영광된 하나님을 친히 뵙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심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두 번째 특권이에요. 세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것은 예수님께 먼저 주어진 특권입니다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어진 이것이 사명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네 번째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축복, 예수와 함께 코에어가 되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정말 우리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코에어가 됐어. 하늘나라를 다 유업으로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찬란한 곳인지 아십니까? 그 영광된 곳, 그 아름다운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됐어요.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영들에게 패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 수 있도록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성경은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의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은사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한 자원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프리빌리지,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특권을 잘 모르고 계세요.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켜 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이 없다, 예수 믿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특권을 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쓴 팀 켈러가 쓴 로마서에 보게 되면 팀 켈러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의 특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은행에 엄청난 예금이 있는데 이것을 인출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은행에 잔고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필요할 때 그것을 캐싱아웃해서 사용해야지 여러분 재정에 도움이 되는데 은행에 잔고만 채워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실제로 한국에 시골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늘 가난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셨어요. 겨울철이 되면 연탄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듣기로는 아드님이 계셔서 도시에서 돈을 늘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힘들게 춥게 어렵게 사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가 답하기를 글쎄 아들이 매달 뭘 보내주긴 보내주는데 별 쓸모없는 종이 쪽지를 보내주지 뭡니까? 목사님께서 그게 뭔지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때 할머니가 보여주시는데 이 뚫어진 문에서 바람이 자꾸 들어와서 창고대 대신 붙였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전부 수표였어요. 몇만원짜리 뭐 백만원짜리 아주 많은 액수의 체크를 매달 아들이 보내주셨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창호지 종이로 사용했다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럴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인 것처럼 궁핍해하고 어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들어도 소용없다 그렇게 탄식할 때가 많지 않는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려고 준비한 엄청난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 메마른 가슴 속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 요청만 하면 어떤 상처나 고통을 당할지라도 회복과 치유를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것을 실제로 누리고 사용할 때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형통함에 우리는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더 거룩한 뜻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의 더 소중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려면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1차적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세상의 모든 자원보다 훨씬 더 큰 특권을 주셨어요. 이 특권을 실제로 내가 억셉트하고 누릴 때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나의 몸과 혼과 영을 나의 전심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Submission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 바디를 말합니다. Physical body를 말합니다. 헬라말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생각이 몸 자체가 악한 것일까요? 물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늙어지고 후피하고 죽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죽을 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 자체를 우리의 피지컬 바디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1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초기 교회 시대 때의 최초의 이단이 육체를 악하게 보는 사상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자들인데 물질은 다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이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아주 심각한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악한 바디를 입고 오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이것이 요한 1세에 기록된 엔타이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의 첫 케이스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학대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행하고 육신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피지컬 바디 자체가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12절 하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몸 자체가 한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사욕. 이 사욕이라는 단어가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sinful desire,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성 혹은 정욕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바디 자체는 사실은 도구예요. 우리의 피지컬 바디 자체는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는 인스트루먼트,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 안에 어떤 디자이어가 우리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은 문맥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여기 지체라는 말은 우리 몸과 같은 뜻입니다. Members of the body, 우리 몸의 지체.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우리 몸의 지체, 우리 바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구예요. 옛날 번역에서는 병기라고 했습니다. 인스트루먼트. 우리의 이 몸은 우리 안에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라는 도구는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도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사람의 생명을 고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얼른 우리의 바디 안에 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것을 좀 더 극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 성령의 템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육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면 성전이 되지만 나의 육체 안에 내 자아가 자리 잡게 되면, 나의 플래시가, 나의 육신적 소욕이 자리 잡게 되면 내 몸 자체가 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21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육체의 소욕이 나는 열매들을 나열했어요. 음행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번 살인과 파괴까지, 이런 의미에서 나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지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 전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악을 향해 치닫게 되고 결과적으로 파멸과 파괴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악된 현실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적인 유혹과 어둠의 공격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것으로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바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에 과연 누가 있는지, 나의 육신적 소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 만일 성령께서 나의 중심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평화하게 됩니다.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우리의 전신은 우리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생애가 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의 부르심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의 미혹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애를 포기하고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자기를 사랑해 줄 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절망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아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정말 나의 마음속에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랑은 절대 변치 않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어떠한 악한 영의 공격과 괴계도 우리는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의 전인격과 전 삶을 다 맡겨드릴 때 여러분의 앞날은 더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와 같은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 더 이상의 정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죄에서 해방된 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스틸 죄와 싸워야 되고 죄의 권세를 이겨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BBN 방송은 100% 여러분들이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송국 운영을 위해서 광고를 하거나 프로그램 시간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BBN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BBN 방송이 청취자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전역에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서 이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후원과 관련된 정보는 BBN 웹사이트 상단에 선교 후원란에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인엽 강사의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3: 이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협력 쪽으로. 그럼 뭐예요? 빨리 갈아타야 되는데 갑자기 갈아타려니까 북한이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굉장히 그 소외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경제 발전의 기회뿐만 아니라 여기 안보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북한한테 최우선순위는 뭐예요? 경제 발전은 두 번째, 첫 번째는 안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돈 버는 거 직업 중요해요? 아니죠. 북한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정권의 생존이죠. 예, 자위. 나라를 지키는 거. 서바이벌이요. 서바이벌 안 되는데 먹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만약에 근데 서바이벌이 되면 이제 경제 발전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럼 뭐예요? 서바이벌은 두 가지로 가능해요. 하나, 핵으로 자기를 서바이벌 하든지, 핵무기로. 왜냐면 핵이 있으면 미국도 섣불리 때릴 수 없으니까. 아니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과 풀고 안전보장을 받아서 서바이벌 하든가. 근데 두 번째로 되면 그 다음에 경제개발도 가능하죠. 근데 핵을 가지고 서바이벌 하면 뭐예요? 경제개발? 못하죠. 예. 그게 문제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이런 그 투자 계획이 뭐냐면, 안보에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경제제재가 풀리고, 비핵화와 경제제재가 풀리고, 보상을 하고, 투자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이 스킬 불안할 수 있죠. 핵을 포기했는데 미국이 마음이 바뀌었어. 트럼프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아니면 다음 대통령이 북한을 싫어해. 그래서 뒤집는다 그러면 북한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자기 방어 능력이 없잖아요. 예. 다시 핵 만들 수도 없고, 예. 어렵고. 근데 만약에 평양에 트럼프 타워가 섰다. 맥도날드가 섰다. 코카콜라 공장이 섰다. 미국 역사상 자기 공장을 폭격하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 나치 젊은이에도 독일에도 그 폭격을 할 때 그 미국 사람들이 투자한 공장은 폭격 안 했어요. 왜냐면 자기 그 재산이니까. 그 북한에 만약에 정말 이런 경제협력이 되면 북한으로서도 안보에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 전쟁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막 미국 비즈니스맨들이 들어가서 비즈니스 하고 막 중국, 러시아. 그러면 러시아, 중국이 막 가스관 짓고 했는데 전쟁 원해요? 안 하죠. 이게 전쟁이 어려워지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뭐 경제 공부한 분은 이제 세계화 이런 거에 좋은 점,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은 뭐예요? 골든 아치 시어리라는 그게 있어요. 골든 아치가 뭐냐면 맥도날드의 골든 아치 노란색 있잖아요. 그러면 맥도날드의 골든 아치의 상징이 무슨 뭘 상징하죠? OBCD를 상징하죠. 이 얘기를 하면 백인 애들은 웃는데 안 웃으시네요. 그 골든아치 상징이 뭐냐면 세계화를 상징하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골든아치, 맥도날드의 골든아치가 있는 나라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맥도날드가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자유무역, 투자, 세계화. 그럼 뭐예요? 전쟁을 하고 싶어도 그 나라 비즈니스맨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하면서 무역해요? 안 하죠.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평화와 교류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미국과 북한에도 이게 가능해져요. 만약에 진짜 이런 투자가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정말 포기하는데 도움이 더 될 수도 있다고요. 이런 구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이건 좀 넘어가도 되는데 북중회담을 한 다음에 트럼프가 좀 불만이 있죠. 이게 북중회담을 왜 했을까? 사실은 미국과 북한이 풀려고 하니까 북한은 뭐예요? 중국편. 남한은 미국 편. 근데 북한이 미국이랑 좀 풀려고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김정은이 외국에 많이 안 다녔잖아요. 근데 정말 외국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걸 트럼프를 먼저 만나면 중국으로서는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전통적인 동맹국이니까. 그래서 급하게 만났어요. 근데 이제 김정은은 또 중국 형님을, 큰 형님을 이제 뒷배로 해서 좀 더 그 협상에 이익을 취해 볼 수 있죠. 트럼프를 좀 안 도와주면 우리 시진핑 형님이 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또 잔 볼튼이 그 리비아 모델을 언급을 했죠. 나중에 국무부에 있는 사람이 증언을 하기를 볼튼이 그걸 언급한 것은 이 협상을 깨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예. 무슨 얘기죠? 어쨌든 볼튼이 그렇게 얘기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러면 북한이 자꾸 뭐 비핵화에 대해서 협조에 나오지 않고 적극적으로 안 하면 리비아의 결말을 맞을 수 있다. 리비아 결말이 뭐예요? 가다피가 뭐 반군 나서 막 다 그리고 나토랑 미국이 폭격하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걸 들으면 북한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건 너무 그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상대방한테 거의 뭐 협박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성질이 있으니까 최선희 외무성 국장이 뭐 너희들은 온전할 것 같냐 막 이제 해댔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관계가 이렇게 되고 한미 정상회담 때 약간 이제 그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풍계리 그거 시설을 핵실험장을 폭발했는데 그날 편지를 해가지고 이날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간이 막 오그라들었어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편지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재밌는 일이 뭐냐면 김계관 북한에서 요걸 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야. 한번 저쪽에서 야 이치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깨지게 생긴 거야. 근데 뭐야 북한은 이미 협상에 상당히 명운을 걸었어요. 김정은이 풍계리 뭐 폭파하겠다고 그랬지 막 그 뭐 병진호선 그만둔다 그랬지 핵실험 안 한다고 그랬지.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누가 더 손해요? 트럼프는 그렇게 손해볼 게 없다고요. 근데 북한은 지금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내심 이게 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뭐요? 또 협상의 주도권을 약간 미국이 가져갔죠. 그러고서 이제 갑자기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참 특이한 상황인데 이마저도 대통령 사인해서 한 것도 하나의 그 협상 수단으로 했다라는 게 참 재밌죠. The Art of the Deal. 그런 그 책도 쓰시고, 예.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5월 26일 날, 갑자기 문 대통령이 북을 방문해서, 북의 통일각을 방문해서 2차 정상회담을 하고 오신 거.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 전화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나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럼 제가 건너갈까요? 간 거예요. 너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왜냐면 남북이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 왜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첫 번째 만남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쉬운 거예요. 한번 내려왔잖아요. 다시 올라가기 쉬운 거예요. 문턱이 낮아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남북은 국제관계, 동아시아의 종속 변수예요. Dependent variable. 뭐예요? Independent variable 뭐였어요? 미국, 중국, 강한 나라들, 냉전, 예? 대테러 전쟁. 이거에 우리는 시키는 대로, 막 상황 되는 대로, 겨우겨우. 근데 뭐예요? 남한과 북한이 우리 역사상 거의 최초로 independent variable, 독립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뭐예요? 그 차이는 아시죠? 그게 그 우리가 종속돼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할 수 있는 저는 되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협상은 재개되고 만났죠. 예, 북미 정상회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만났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처음으로. 자,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는 뭐냐면, 바텀업 어프로치를 했다는 거. 바텀업 어프로치가 아니라,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탑다운 어프로치를 했다는 거.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텀업은 뭐예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로어 랭킹 오피셜이 가서 협상하고, 문제 하나씩 풀고, 그래서 뭐예요? 정상회담은 뭐냐면, 활용 점정. 모든 걸 다 이룬 다음에, 이제 정말 다 됐다 할 때, 디플로메디컬리 해서 만나서 짜잔 하고 다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비핵화와 어떤 평화체제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꼭 어려운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이 서로 너 붙여 양보해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럼 뭐예요? 그 최종 단계, 예?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되기까지는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그 클린턴 때, 부시 때도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그 94년에 그 제네바 협상이라는 게 있었고, 2000년도에 조미 공동 커뮤니케라는 게 있었고, 그때 그 북한의 차수 조명록이라는 사람이 화이트하우스에 군복 입고 왔어요. 이게 뭐랑 비슷해요? 최근에 누가 왔죠? 화이트하우스에? 김영철이. 예, 북한의 정보를 책임지는 사람이 왔다고요. 김정은의 오른팔이. 2000년에 그 얘기 있었어요. 2000년에 미국의 국무장관 누구였어요? 올브라이트가 평양 가서 김정은이랑 김정일과 막 토스트들도 하고 막 김정일이 우리 미사일 실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잘해 봅시다. 했어요. 그리고 올브라이트가 간 게 뭐냐면 그 클린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 단계로 그걸 모색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었는데 뭐요? 2000년 선거에 리카운트 하다가 부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부시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좋아하지 않죠. ABC, anything but 클린턴이라고. 트럼프가 오바마 싫어하는 거 비슷해요? 예, 반대로 해요. 예, 그러니까 제네바 협합이 망가졌고, 예, 이제까지 모든 선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중간에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정상회담 먼저 해버린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해야 할 단계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탑다운으로 하고 그럼 구체적인 걸 해보자. 이게 왜 가능했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특이한 성격, 외교 문법을 무시하는 그런 거, 그리고 중재적인 그런 것들. 이분이 정상회담을 언제 한다고 했냐면 정의용 실장, 그 다음에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에 갔다가 화이트하우스에 가서 브리핑을 해줬어요.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김정은이 초대를 하네요. 만나실 생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갔다가 오케이 만나겠다 그냥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만났다. 근데 뭐냐면 역시 만나면 뭐예요? 그 만나서 막 서로 막말 주고받았잖아요. 막 도타드 막 이 들어보지도 못한다고 막 늑다리 막 하고 막 로켓맨 릴 로켓맨 막 이런 얘기 하고. 근데 만나서도 그래요? 그러기는 어렵죠.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꾸 보다 보면 정도 들고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구나. 예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는 거죠. 상대방에서 인간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이 만났다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 협정문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평화협정, 평화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CBID가 아니라 이제 완전한 비핵화라는 얘기를 했고 그거가 이제 하나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트럼프가 북한이 느끼는 위협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미군사협정을 하면 북한이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 중단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돈도 많이 쓴다. 돈이 중요하죠. 예. 과함에서 폭격기가 날아와서 막 훈련하는 게 기름도 많이 들고 그런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남한에 몇천만이 살고 있는데 특히 서울에, 5분의 1이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남한 인구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죽는다. 갑자기 인권에 막 수호자가 됐어요. 남한 인권에. 예.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트럼프가 했다는 걸 떠나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없었냐면 그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예요? 우리는 북한을 위협하지 않는다. 우리는 좋은 편이니까 너희를 위협하지 않는다. 우리는 침략 의사가 없다. 근데 괌에서 핵폭격기가 날아와서 북한에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 이게 뭐냐면 나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칼을 들고 막 칼춤을 추는 거야. 내 옆에서 막 칼이 막 쌩쌩 날아다녀요. 근데 아니야, 나는 칼춤만 추는 거야. 너를 해야 할 생각이 없어. 마음이 안심이 돼요? 아니면 이 사람이 총을 사왔어. 총을 사가지고 막 총 막 확 돌리고 막 내 옆에서 어땠다 막 넣었다 막 총 막 총알 재우고 막 옆에서 해요.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으로서는 이게 군사훈련이 남한을 지킨다는 거지만 이게 유사시에는 북한을 바로 침략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면 남한에서 비행기가 뜨면 북한도 떠야 돼요. 같이 그걸,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할 때마다 북한도 같이 하거든요. 그럼 기름도 들지, 긴장이 되지. 그 남한에서 그런 4 이글이나 그런 훈련을 하면 몇 명이 참여하는지 아세요? 남한군, 북한군, 아, 미군 다 합쳐서 20만 명. 예. 뭐, 그 훈련에 따라 좀 다른데, 그리고 B-52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 날라와요. 그거는 뭐 핵무기를 뭐 남한에 투하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차이야. 남한이 보면 우리를 방어하는 훈련이잖아요. 북한에게 겁을 줘서. 침략하지 못.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중요하죠. 북한이 우리 침략하면 안 되니까. 근데 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공격훈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적 입장이랑 또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공식적인 입장, 우리는 너희를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고 너희가 할 자격이 없어. 그럼 뭐예요? 북한이 느끼는 위협을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북한의 핵 문제, 핵 개발이 북한이 스스로 느끼는 위협에서 온 건데 그걸 인정 안 해주고 너희가 먼저 옷을 벗어라. 그러면 북한이 벗겠어요? 이게 북한이 벗으면 좋겠지. 그러나 현실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예요. 이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사자와 농부의 딸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자 이솝우화인데 그러니까 사자가 뭐 이제 사람처럼 그 농부의 딸이 되게 아름다운데 거기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무서운 사자가 막 으렁한 사자가 와서 농부한테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사랑에 빠졌습니다. 농부가 주고 싶어요? 아니죠. 내 사랑하는 딸을 저런 야수한테. 그러니까 농부가 근데 주기 싫은데 사자가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 딸이 너를 무서워한다. 너의 그 발톱과 이빨을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이빨을 다 빼고 발톱을 다 빼고 와. 그러면 내 딸을 줄게. 그럼 사자가 고민했지만 너무 사랑에 빠져서 다 뺐어요. 왔는데 농부가 봤을 때 사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몽둥이를 때려 죽였어. 그래서 사자는 슬프게도 사랑을 잊지 못하고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예. 그게 북한의 입장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미국이 공격을 하면 리비아처럼 반군이 일어나는 것을 빌미로 뭐 폭격을 하면 북한은 방어력이 없잖아요. 그것이 가지는 실질적인 위협감을 사실 우리가 인정을 안 하면 북한으로서 비핵화를 했는데 미국이 약속을 어긴 결과가 만약에 오면 뭐야? 나라가 리비아처럼 될 수 있는 거죠. 미국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해서 뭐 그 경제 제재를 올리고 이제 해제하고 막 투자도 하고 뭐 보상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알고 보니까 비핵화를 안 했어. 승도 났어. 그럼 미국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내가 오바마였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국내 정치적으로 비판이 막 오죠. 예. 그러면 굉장히 재선에도 어렵고 정치적인 타격이 있겠죠. 예. 그런데 뭐야?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 협상의 어떤 역사는 간단하게 말하면 결과는 바람직한 건 다 알아. 바람직한 건 뭐예요? 북은 비핵화를 하고 미국은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해서 외교관계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 할 수 있도록 섹션을 이제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문제 가는 과정에서 북한은 뭐야? 당신이 먼저 우리 안전보장을 해라. 미국은 뭐야? 너희가 먼저 비핵화를 해라. 이거 가지고 막 20년 동안 싸운 거야. 예. 이 관계가 이제 단계가. 그럼 뭐예요? 서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그거를 해서 이제 비핵화를 해야죠. 지금 시간이 없지만 두 가지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CBID랑 인권 문제. 트럼프가 협상을 했는데

0: 뭐 컴플리트는 들어갔죠. 그러니까 VI가 빠지면 verifiable. 근데 어떻게 verify 할 건가? 사실은 엄밀하게 verify를 하려면 북한이 비핵화를 했다. 핵이 더 이상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핵무기나 그런 뭐 농축 우라늄 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거는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막 지하에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걸 정말 완벽하게 verify 하려면 북한 전역을 다 뒤져야 돼요. 김정은 뭐 옷장까지 열어보고 지하시설 북한의 지하시설 15,000개가 있어요. 거기 다 들어가 봐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도 독립국가라고요. 예, independent state인데 그거를 허락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그러면 완전 패전국도 아니고 니네 아무나 와서 다 본다라는 게 말이 돼요? 어렵죠. 근데 뭐냐면 그러지 않는 한은 완벽한 베리어가 파이어볼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수적인 차원에서 북한 어떻게 믿어? 우리 계속 속였어. 그거 일리가 있잖아요. 속일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CBID를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면 북한이 들을 수가 없는 그 딜레마예요. Verifiable and irreversible. Irreversible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핵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능력조차도 핵을 다 없앴어. 그러나 앞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핵 기술이 없어져야 돼요. 핵 과학자가 없어야 돼요. 핵 과학자가 15,000명 가량 있어야 돼, 있다고 해요, 북한에. 예.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 사형시키던가, 다 미국으로 이주시켜야 돼. 가능하겠어요? 그 사람들 보내주는 건지, 뭐, 그것도 가능할지는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핵 기술력이 없어져야 돼. 예. 그러면 핵 매뉴얼 같은 것도 다 없애야 되고, 핵 과학자, 무슨 정보,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돼. 머릿속에 들은 것까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죠. 예. 그리고 핵, 진짜 absolutely 그걸 하려면 핵 개발, 그러니까 핵 발전 시설도 없어야 돼요. 근데 핵 발전 시설은 우리 있어요? 남한에? 있죠? 핵 발전, 뉴클리어 에너지 디벨로먼트 있죠?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단시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핵 개발을, 핵 에너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물질을 많이 쌓아놨거든요. 근데 북한을 완전히 그 irreversible 하게 만들려면 핵, 뭐 에너지 그것까지 다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absolute security는 불가능해. 예를 들면 여기 여러분 가방 속에나 여러분의 그 예를 들면 위험한 물질이나 불법적인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1: 네.
0: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뭐 마약이나 아니면 총이나. 예. 제가 불안하잖아요. 지금부터 다 스트립 설치를 할 거야. 제가 경찰이야. 그러면 그게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테러리스트가 있을 수 있고 그걸 다 없앨 수 있잖아요. 없애면 안전해지나요? 우리 좋죠. 근데 그 과정에서 뭐예요? 여러분의 인권이 예. 막 인권이 유린되죠. 그럼 뭐예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하는데 사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무너뜨려야 되는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Patriot Act라든가 여러분 이메일 NSA가 다 보고 있고 뭐 여러분 페이스북 암호 뭐 잊어버리면 NSA한테 연락하면 돼요. 가르쳐주진 않겠죠. 그 전화 다 도감청하고 있고 전화에다가 프레지던트라고 얘기하면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서. 그러면 이렇게 맨인 블랙이 FBI에서 여러분 방문 드릴 거예요. 듣고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미국도 안전과 자유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완전한 그 시큐리티가 가능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이 협상을 깨는 방법은 뭐냐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요구하면 돼요. 제가 그 상인이야. 물건 팔고 있어. 이게 만 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9,000원에 달라고 해요. 니고시에이션 되죠. 어떤 사람이 와서 1,000원에 달라고 그래. 이건 뭐예요? 사겠다는 뜻이에요? 안 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볼튼이 자꾸 CBID를 요구하고, 무리한, 심지어 생화학 무기, 미사일, 뭐 납북자 뭐 인권까지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풀자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풀 수는 있겠죠, 인권 문제를. 근데 지금 인권부터 얘기하면 갑자기 북한이 인권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인권 문제인데, 아 시간이 없네요. 그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북한이 인권 문제가 있죠. 예. 근데 지금까지 인권을 풀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외부에서 제재를 때리고 생션으로 북한 인권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전혀 좋아진 바가 없어요. 예. 생션이 심해지면 그 리소스가 적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더 통제가 쉬워져요. 예. 그리고 뭐요? 북한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왜 고생하십니까? 그러면 저 미 제국주의자들 우리 압살하려고 이러지. 김정은 나쁜 놈,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탈북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안에

0: 저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의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실 북한이 변화되는 길을 더 막는 부분이 있어요. 놀랍게도. 중국과 베트남이 지금 인권이 어때요? 뭐 아주 최고는 아니지만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뭐 막 전쟁할 때 그때보다 많이 좋아져서 제가 중국도 베트남 다 가봤는데 뭐 불편한 게 없어요. 제가 외국인이기도 하지만 대놓고 막 저를 뭐 인권 유린하지 않아요. 군대 가면 인권, 군인들의 인권이 민간인보다 낮죠. 예. 왜냐면 군대니까. 북한은 뭐냐면 전시 상태에 있는 국가예요. 한마디로. 그 특수한 국가라고요. 왜냐면 60년간 전 세계 최강 국가 아이볼 투 아이볼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사실은 그런 대립과도 연관이 있다고요. 그걸 지금부터 다 풀면 너희가 풀겠다? 관계 개선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북한을 정말 미워하기 때문에 협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인권 문제부터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인권을 정말 풀고자 하는 것도 저는 약간 퀘스천이에요. 정말. 그 북한과 베트남처럼 만약, 아니 중국과 베트남처럼 북한이 만약에 변화될 수 있다면 북한 인권이 나아져요. 물론 중국과 베트남이 민주주의 국가 아니죠. 일당 독재 국가,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러나 최소한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많은 자유가 다 허락이 돼요. 그게 좋겠어요? 모택동 밑에서 막 문화 대혁명 하다 다 때려 부수는 게 좋겠어요? 일단 이렇게 돼야, 이 단계로 돼야 그 다음 단계도 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안타깝게, 어쨌든 여러분 좋든 싫든 핵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접근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예, 그런 얘기, 뭐 할 얘기가 뭐 워낙 많은데 제가 중요한 얘기,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시나 질문 있으시면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영생했으면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기는 살지만 그곳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에